0: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오늘 남 유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합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이 아수르 이 군사 랍사게를 중심으로 해서 18만 5천 명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막 물질이 물이 떨어져 가고 이 양식이 떨어져 가고 막 그런 위기를 당합니다. 곧 나라가 멸망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이 빨리 항복하라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뭐 편지 꼭 펴놓아야 하나님이 보십니까? 근데 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이 세상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이 전쟁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전쟁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방패 가진 자가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화살 하나 너에게 쏘지 못할 것이고 저들이 흉벽을 쳤으나 결국에는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십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들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산헤립은 돌아가서 니느웨에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신전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고 이어 에살랏돈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된다.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32절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히스기야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은 지금도 식지 않고 우리 성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첫째,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32절을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를 시온산에 두게 하겠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산은 교회를 가리켜요.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자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첫째, 남은 자를 예루살렘에 두겠다는 것은 성도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신앙을 지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신앙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당시, 이스라엘 당시 나라가 음란한

패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의 교회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어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삽니까? 타락하고 음란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여기에 남은 자를 이 교회에 두시고 예수님 신앙을 지키고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남은 자를 이 교회에 두시고 그 교회에서 남은 자를 기르신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 유다족 속을 31절 보면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아래로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지금 남은 자는 뿌리를 아래로 박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신앙은 뿌리를 박아야 된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뿌리를 박고 단단히 세움을 입어.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자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산다.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산다.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을 어디에다 두느냐? 예루살렘에 두고 시온에 둔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신앙을 지키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남은 자로 살게 하신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신앙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신앙을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사야 1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땅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방인에게 막 파괴되었고 성읍이 불탔고 했듯이 영적으로는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파괴되고 영적으로 죽고 불타고 영적으로 막 그렇게 황폐한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다. 그런데 그 가운데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았냐면 포도원의 망대. 여러분,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적정선에 이렇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포도밭은 낮아요. 근데 거기에 망대 하나가 우뚝 서 있어. 그렇듯이 이 시대가 다 무너지고 했는데 살아있는 세워진 망대처럼 남은 자를 시온에 두겠다. 또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참외밭은 더 아예 바닥에 깔려있는 나무입니다. 바닥에 쫙 깔려있는데 거기 원두막 하나가 딱 서 있어. 그렇듯이 이 시대가 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남은 자들만큼 원두막이 우뚝 서 있듯이 그 속에서 남은 자를 둔다.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단 하나 남은 성읍이 그것마저도 에워싸여 있다. 근데 그 성은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 버티고 지키고 있다. 이듯이 우리 남은 자들, 이 시대가 다 타락하고 죄악을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살지만 그 속에서 망대처럼 온도막처럼 에워싸인 유일한 성읍처럼 남은 자를 두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자예요. 생존자. 지금 우리는 생존자예요. 뭐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예수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 이 생존자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이 시대는 소돔 같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 이 교회에서 예수님 신앙을 지키면서 소수이지만 예수님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남은 자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면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들으시오.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 조각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지금 이 아모리 사람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이든지 여러분들은 섬길 자를 섬기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다 쓰러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죄 가운데 살고 멸망 가운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나는 남은 자로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가 남은 자고 그런 자를 예수님은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넘어져도 다 죽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이곳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형도들은 이곳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에서 예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열심, 이것을 또한 이루십니다. 만군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 둘째,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십니다. 33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둘째 예수님 신앙 가진 자를 반드시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의 히스기야 백성들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아수르 군대가 뺑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화살 하나 쏘지 못하도록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 안에는요 물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성 안에는 음식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자칫하면 대소변을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변에는 흉벽을 쌓고, 흉벽은 흙으로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이제 거의 같은 위치로 해가지고 막 화살도 쏘고 차다리를 타고 막 성을 넘어오려고 흉벽을 쌓고, 그들의 군사는 18만 5천 명이고 그들은 중무장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그 방패를 들고 가까이 하지도 못할 것이고 흉벽을 쌓았던 것 다 버려놓고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오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변에 뺑뺑 돌려서 18만 5천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창을 겨누고 있고 막 넘어오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다윗을 위해서 이 성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겠고 저들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이거 그냥 놓기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쑥대밭이 돼요. 거기에 막 불도 독도 막 묻히고 막 그리고 창으로 쏘고, 여러분 이런 그냥 화살 하나 놓으면 되잖아요. 이 화살 놓고 안 놓고는 아수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달려 있잖아요. 아수르 왕이 저 공격 준비 화살 장전 쏴라 하면은 슉슉슉슉슉 날아가잖아요. 근데 화살 하나 못 쏘게 하겠다고 했어요. 화살 하나 쏘고 못 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얼마나 주변에 많은 것들이 공격합니까? 사람들이 공격하고 질병이 포위되어 있고 또한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움, 모든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뺑뺑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성 안에 있는 남은 자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화살 하나 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겠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철통같이 지키십니다.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요, 그들이 화살을 못 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님은 하시냐면 36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밤에 가서 18만 5천 명의 다 숨통을 다 끊어놓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대로 다 시체가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되면 제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범인 산헤립은 어떻게 됩니까? 37절 38절에 오면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톤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산헤립 주범, 그 수장이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두 아들에게 죽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팍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니스록 신전에서, 다른 데서도 아니고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는 그 신은 그게 진짜 신입니까? 이 니스록 신전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에게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왕 하나 못 지킵니까? 하나님은 18만 5천의 뺑뺑 포위되어도 그들의 화살 하나 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니스록 신전은 자기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왕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보호하지 못하는 게 니스록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다 가짜예요. 다 이건 허무한 것들이에요. 쇠붙이, 돌붙이,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오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저 말씀을 읽고 지나간 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뭔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죄를 짓는다. 나는 그럼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뜻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나는 마귀로부터 난 자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그 앞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범죄하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한 자고, 아이고, 나도 목사이도 제가 뭐 때로는 잘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난 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저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성경에 영혼을 지킨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너희 영혼을 지킨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설령 범죄할 수는 있다. 6위. 그러나 영혼만큼은 타락하지 못하도록, 영혼만큼은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순결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성령님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한다. 하나님께로 난 남은 자는요,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셔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요. 따라서 우리가 남은 자, 예수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려움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내 원수들이 18만 5천 명이 뭐 18만이냐 1만 8천 명이냐 180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서 정말 남은 자로서 예수님 신앙을 내가 지금 굳건하게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남은 자로서 끝까지 예수님 신앙을 제대로 온전하게 붙잡고 있다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어떤 남은 자 뭐 18만 5천이 포위해도 걱정할 것 없이, 왜? 저들이 화살 하나도 나에게 쏘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지켜주십니다.

지키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만난다고 뺑뺑 포위되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남은 자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셋째 해에는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 응답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건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올해와 둘째에는 여기서 난 것 그냥 먹지만 셋째 해에는 포도나무 열매 먹게 할 거다. 여러분, 성경에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관용어처럼 쓰임받아요. 그러면 셋째 해에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셋째, 예수님 신앙을 지킨 자는 예수님 재림 때에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남은 자, 예수님 신앙을 이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도 화살 하나 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시지만 셋째 해에 우리가 천국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다. 목사님, 포도나무 열매는 지금도 우리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청포도, 캠벨, 뭐 그리고 거봉, 뭐 요즘 샤인머스켓, 뭐 별포도, 이거 다 우리 먹고 있는데 꼭 그 포도나무 열매를 천국에서, 그럴 천국이라면 뭐 나 안 가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용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언어가 포도나무 열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영광을 이 남은 자들에게 누리게 하겠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첫째 해와 둘째 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재림 전입니다. 지금은 첫째 해요, 둘째 해입니다. 지금도 화살 하나 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난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셋째 해에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겠다. 그 셋째 해가 어느 해냐면 아수르 왕의 군대가 무너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수르와의 18만 5천이 포위를 계속 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이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막 합니다. 그때 성 안에는 점점 굶주려집니다. 성 안에는 양식이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옥조여 오고 막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납사계라는 군대 장관이 성 밑에서, 아니 뭐 그 산헤립 아수르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굳이 유다 방언으로 막 얘기합니다.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들 물 떨어졌지. 지금 너희들 대수면 먹지. 너희들 말 2,000표 탈 용사 있느냐? 그러면 말 2,000표 줄 것이다. 이 너희들 겁쟁이, 너희들 지금 멸망하지. 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막 이 랍사계가 계속 회유를 해요. 협박도 하고 회유를 하고. 지금 유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어요, 성 안에서.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조용히 있어. 그냥 무시해버려, 저 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하니까 행복하냐? 너희들 신앙생활 하니까 좋냐? 예수 믿는 것 뭐 어떠냐? 하나님이 진짜 있는 줄 아느냐? 천국과 지옥 봤느냐? 뭐 너희들 다 목사에게 지금 속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들과 대화 못하게 만듭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의 신앙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말에는 대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42편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어디가 있냐, 하나님 없어, 천국 갔냐, 지옥 있느냐, 무슨 예수님의 재림을 하느냐, 무슨 천국과 지옥인, 죽으면 끝나는 거지,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내 신앙에는 그 예수님이 확실하고 재림이 확실하고 천국과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랍사계가 그렇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히스기야의 말에 따라서
그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

0: 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던 자들을 때가 되면 천사를 통해서 다 죽인다. 그날이 언제냐? 재림의 날이에요. 셋째 해예요. 그날 여러분 저들이 완전히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송장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 살았다 살았어! 와! 하나님이 승리했다 하고 막 거기서 음식을 풍성하게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서 막 금은 보화를 누리고 그들이 막 기뻐할 거 아닙니까? 숨죽였던 그들이 어쩌면 한 해 두 해는 종말에 나타날 7년 대환란을 가리켜요.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를 옥죄어 오지만 마지막 때는 더욱더 가까이 우리를 오면서 협박하고 갈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 숨죽이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으로 18만 5천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우리는 그때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신앙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고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에워싸인 18만 5천은 재림 때에 다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남은 자를 시온에 두어 신앙 지키게 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하도 남은 자를 지키게 했다가 셋째 해에는 포도나무 열매를 천국에서 먹게끔 하겠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고 이것을 이루겠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열심 좀 내주십시오. 하나님 열심 식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도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열심 내고 시온에 머물기 위해서 열심 내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들림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나도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062-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

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호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주입니다. 8월 세 번째 주입니다. 광복절을 지나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평화도 한 번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평화는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부모와 부모 세대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서 관계를 배웁니다. 교회에서도 평화를 배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말씀하셨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그들을 가르쳤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여러분이 모욕당하고 박해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평화는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식탁에서, 교회 학교 교실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모욕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 나에게 이득을 주지 못할 아주 약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평화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약자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경쟁만 배우는 세대가 아니라 공감하고 책임을 배우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의 언어를 배우고 교회가 평화의 훈련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존재로 감싸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8월 16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2016 부활절 음악회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함석헌, 이혜원, 림팍이 찬양했습니다. 그 크신 일을 행하신 주께 들으셨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서울 챔버 싱어즈의 거룩 거룩 거룩. 계속해서 안산시립합창단의 성도여 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주일 아침마다 몇 분 안 되지만 성도님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샤론의 꽃 예수 신청해 주신 0067번님의 신청곡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앨범에서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9501번님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가고 있으시다고요. 야곱의 축복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찬송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편곡된 버전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야곱의 축복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전해드릴게요. 2867번님의 신청곡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박근진 권태일님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1: 이 시간 말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전의 말씀대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김현 목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는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시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서로를 세우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마음 뜻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에 맡겨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가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내어 놓을 것, 그 어느 것도 좋은 것 없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노라고 말했지만은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사모하면서 물질과 성공을 은밀히 의지했던 위선의 모습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반복하여 죄의 길로 나아갔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바라며 다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자기 주장과 확신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정하는 겸손한 삶으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급변하는 시대의 혼탁한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양육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을 한결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50년 주춧돌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순수한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지진으로 생명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기후변화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청년들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창조질서의 섭리대로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이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선교의 두 귀둥이에 육대 가치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반기 사역들이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본질에 충실하며 섬김 가운데 나보다 남을 더 존귀히 여기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평안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기름 부으사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년이 복되고 건강하게 하시며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 힘겨운 한우들을 주님의 긍휼로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어려운 가정들을 풍성함으로 채우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제 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면 하단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입술로 곡으로 힘있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내용도 그렇지만 찬양, 예배, 기도 이 모든 신앙 행위는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막 이렇게 운동 경기들을 좀 쉬더라고요. 근데 이 운동 경기를 보면 막 응원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힘있게 막 소리치면서 응원하는지 모릅니다. 뭐 홈런을 하나 친다든지 골을 하나 넣는다든지 막 열광을 하죠. 근데 결국 그거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그 모든 되어져가는 일과 내가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더 신이 나서 막 응원을 하죠. 물론 어려울 때도 응원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그러한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중에 아덴을 방문할 때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앞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중에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는 우리가 알던 것처럼 그리스 때 학문과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면 알려진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그들의 고향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이 세운 학교가 있었어요.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가 이 아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 18절에 보면 에피크로스 스토아도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두 학파도 결국 이 아덴을 중심으로 해서 힘있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처럼 문화, 교육, 정치의 사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에 도착

도착해서 본 것은 뭐냐면 그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덴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신상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얼마나 많은 신상들이 있었는지, 재단들이 있었는지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어요.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아테나 같은 신. 그리고 추상적인 신도 섬겼습니다. 겸손, 명예 이런 것도 신격화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한 재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신을 섬기는데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신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면 신이 나에게 벌을 줄 거다. 그래서 기근이 들기도 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고 큰 재해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신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이 아덴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것은 고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섬기지 않았을 때 그 신이 너는 왜 나 안 섬겨? 라고 하면서 분노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이 아테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딱 모아다가 제가 신이시여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누군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당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문화와 정치가 발달했던 그 도시였지만 그것이 결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격분합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상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격분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감정,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두 가지 개념을 나누는 것이 쉽진 않지만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언젠가 그런 내용을 잠깐 나누었던 것 같아요. 시기는 내 거 아닌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질투는 내 거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또한 마땅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행하시는 드러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복을 누리도록 이끄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힘있게 증거합니다. 고문하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본문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본문부터 나타납니다.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신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이 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은 있는데 그 의식 가운데 갖게 된 마음은 뭐냐면 공포였어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종교심이 많다고 한 내용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너희들이 참 종교적이구나, 신심이 깊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바꿔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미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신이 뭘까요? 이 미자가 아득할 미자예요. 아득해요. 뭔지 몰라요. 근데 뭔가 깨름직해요.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알지는 못하는데 그것이 뭔가 있는 것은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서 불안함이 생기고 그것에 끌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거죠. 아득한 것을 믿는 게 미신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4층이 없습니다. 근데 4층이 없나요? 4층은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보면 1, 2, 3 그리고 5예요. 밥 식사하다가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한 번도 검증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온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득해요.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그것이 해야 될 것 같은 깨름직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것에 마음이 이끌리는. 그렇잖아요. 요즘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스크린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근데 타고 내려다보면 매일 오늘의 운세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매일 운세가 바뀌나? 매일 바뀌는 것 같아,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뭔가 어렴풋하고 아득한데 그것에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사도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고 있다. 마치 미신처럼 아득한 어떤 대상을 섬기는 영역도 있고요. 또 어떤 대상에 있어서는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대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부분도 바울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앎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과 관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디 쪽으로 계속 인도해 가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좀 아득했어요. 그런데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고 일생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득한데 하나님의 어렴풋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막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행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친밀한 교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물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득했어요.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득했어요. 아니 아득한데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득한 존재나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무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두려움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대상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꿔서 예배하는 대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미신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애가 드리는 예배에 만족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나 예배 드렸어, 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기억했어, 내 신앙 행위에 내가 만족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은혜를 누리며 감사 감격하고 자유와 소망 가운데 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매몰되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라는 자기 생각 속에서 결국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23절 하반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게 하리라. 이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면 선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고 아득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만을 가지고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봤던 그들에게 그들이 진정 섬겨야 될 대상,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는 온전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선교적인 선포가 알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바울사도가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압축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잘 알고 있는가?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미신적인 요소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또 이상해요. 알되 영화롭게 않고 알되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럼 여기서 안다는 건 또 뭔가? 그러니까 결국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관념적인 지식에서 그냥 신앙이 머물러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나 알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아까 미신적이라는 것은
그냥

잘 몰라요.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괜히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해서 뭔가를 알아요. 들었어요. 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식에만 있다는 거죠. 그 지식에만 있을 때는 그 지식에만 있는 그 알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실패가 그런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 속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은 존재하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셔. 지식에 딱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빈틈을 트고 이제 유혹이 들어오고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 모습이 이 창세기의 말씀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의 심도가 어떤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복음을 안다 라는 것이 어떤 심도를 갖고 있는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득한 거는 미신적인 거예요. 아예 지식조차 없어요. 그거는 미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를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근데 그것만으로 불충분해요. 그 아는 대상이신 하나님과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나무를 보면서, 아, 저 포도나무에 내가 알아. 저 포도나무와 연결되면 내가 열매와 꽃이 피고 맺힐지 알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핵심으로 하고 있냐면 연결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모든 신앙행위는 만남과 연결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만남과 연결을 지향하고 소망하는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지면, 기도가 잘 이루어지면, 찬양이 힘있게 되면, 말씀 생활이 힘을 얻으면 어떤 결과를 갖냐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결을 통해서 예배가 마무리되고 기도가 끝나고 찬양이 끝난 이후에 그 연결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해도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연결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기도가 끝나면 딱 끝인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찬양이 입술에서 머무는 순간 딱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순간에 뭔가 신앙행위는 했지만 그것이 연결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을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꾸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있다면 시냇가

열심인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할 거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다. 하지만 그 어떤 나무도 물 근원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독립적으로 꽃을 피거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렴풋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풍성한 친밀한 관계와 그 연결을 통해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득하게 생각하거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그들이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의 삶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진 풍파가 닥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버틸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이 아득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렴풋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선명하되 관념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여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누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누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마음만 만져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득한 어떤 대상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미신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그저 나를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께 온전히 붙들려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그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여 하나님 아버지 반석위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진 풍파가 불어닥치더라도 견고히 감당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할 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아득한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매일 지쳐가는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오니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매일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애쓰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도 넉넉하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득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살았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생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겠노라고

소망 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소망, 사랑, 다음 세대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원하는 이 땅의 무심령들 위에, 그리고 땅끝에가 예수사랑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0: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믿습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천혜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여호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서요. 말씀 듣기를 원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기에 힘쓰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지고 더 좋은 신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주시길 기대하면서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찬양 드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레거시 쿼테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한아름의 찬양입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며 걱정과 염려가 엄습할 때에도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테너 조정기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앞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임재청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와중에도 기뻐하고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얻은 체험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궁극적으로 최후해 주실 그 복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걸 펜로드의 찬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복된 삶을 누리며 궁극에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세상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시온을 향한 대로를 마음에 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시온까지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힘으로 고단하지만 또한 즐거운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가며 기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함께 은혜 나눠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지난 2주간 저는 시편 133편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모니, 형제 간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상과 하모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은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의 하나 하모니는 형제 간의 하모니를 이루고,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과 하모니함으로 세상의 복음을 보여주는 선교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미워하고 나누고 다투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복음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상과 하모니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아닌 것, 즉 죄와 불의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고 제거해 내야 합니다. 성경적 하모니는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는 세상 밖으로 도피하거나 세상이 흡수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형성된 대안 공동체로서 삶과 말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세상과 하모니를 이루는 하모니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째는 화평을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좋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로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 화해를 만드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평은 중보기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란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이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갈라지고 무너지고 상처난 곳을 치유하고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 즉 중보의 사람은 편안한 중립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흔히 유교의 사상에서는 중용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중용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며 개인의 성찰과 인격 수양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는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타인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의지하여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상처난 세상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과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을 녹여 음식 속에 스며들어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닷물에는 3% 정도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소량의 염분이 바다의 부패를 막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분명 소금처럼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빛은 스스로 밝게 빛나므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과 사랑과 정직을 비춰주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하고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면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과 똑같아지면 정체성을 잃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 세상과 단절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대안적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밝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임재, 생명, 진리, 계시,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 창조의 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2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낸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알 수 없던 것을 알게 합니다. 과학에서 빛은 정보를 운반하고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면 하늘의 비밀한 정보가 열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화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과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는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형제와 형제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0: 는 세상을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화목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 행사에 초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복음 전함, 즉 선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모니를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 동시에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모니를 소비하는 하모니 컨슈머인가 아니면 하모니를 생산하는 하모니 프로듀서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갈라진 틈 사이에 들어가 예수 복음으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리 높고 굳게 닫힌 장벽이라도 라디오 전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캄캄한 먼 땅, 북녘의 들녘과 골방 안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파라는 아름다운 통로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광복과 분단 40주년을 맞이했던 1980년대 북녘 동포들과 공산권 성도들을 위해 전파의 길을 넓히며 뜨겁게 기도했던 극동방송의 북한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나누는 복음의 기별이 얼마나 소중한 기도와 눈물 위에서 싹텄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공산권 선교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1980년대 초반에는 각 교회와 선교단체들로부터 공산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과 방송이 공산권 선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기 위한 초청이 쇄도했고 공산권 선교 세미나가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첫 회는 1980년 9월 18일에 발족한 운영위원회에서 전국의 중진 교육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1982년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도고 온천에서 제1회 공산권 선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때 강사로는 방송사의 주선으로 국내 이산가족과 연결돼 귀국한 심양 섭탑교회 김영애 집사님과 대련교회 백운창 집사님이 참석해 생생한 증언으로 참석한 지도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백 집사님은 수십 년 만에 한국에 와 방송사를 제일 먼저 찾아와 이 방송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2회 공산권 선교 세미나는 1983년 11월 28일 워커힐 호텔에서 교계 중진 목회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문화혁명 당시 온갖 박해를 당한 제중동포 김하선 장로님이 참석해 중공신자들이 받은 고난을 증언해 줬습니다. 제3차 세미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1984년 11월 19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낮에는 각 교파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저녁에는 직장 신우회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극동문제연구소장 강인덕 박사님과 유진벨재단 대표로 북한을 드나들었던 스티브 린턴 박사님이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세미나에 대해 교계에서는 그동안 막연하게 들어오던 공산권 선교회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돼 감격스러웠다. 방송사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같은 세미나를 자주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극동방송은 1985년을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로 정했습니다. 1985년은 광복 40주년이기도 하지만 민족 분단 40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북한은 중국이 채택한 개방 정책

세계 영향으로 크게 변하고 있고 북한에는 참된 의미의 기독교인과 아세아 방송, 극동 방송 청취자가 다수 있으며 북한 선교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 연구 자료집 주여 40년이 되었나이다를 발행했으며 이 자료집의 부록으로 남북한 사전에 종교 어휘 풀이 비교를 실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교에 중점을 두는 방송을 위해 2월에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공상권 프로그램 제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차는 스티브 린턴 씨가, 2차는 북한 이주자 4명이 각각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봄 프로그램 개편도 자연스럽게 북한 선교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습니다. 또한 공상권 방송 제작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는데요. 제1차 연구회에서는 유춘환 아나운서가 공산권 프로그램 제작의 일반적 자세를 주제로 발표했고 제2차는 이동진 아나운서가 남북한 언어 비교 이질화 현상 연구, 제3차는 박승배 아나운서가 북한 청소년 연구와 프로그램 제작, 제4차는 한영호 아나운서가 북한 여성 연구와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제5차 연구회에서는 오승수 아나운서가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생애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실태, 특히 기독교 위장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귀순자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북한 지역에서의 수신 상태를 재확인하는 한편 중공 교포들을 통한 북한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한 해였습니다. 한편 북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980년에 복음의 메아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5시 45분부터 6시까지 15분간, 주일에는 북방 동포에게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에 편성됐습니다. 북한에서의 수신 청취 시간대는 아니지만 1984년부터는 주일 오후에 생명줄 던져 프로그램을 편성해 탈북 출신 장로님들의 증언을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고 1986년 봄 개편부터 이를 더욱 강화하며 공산권 선교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켰습니다. 특히 1987년 4월 5일 봄 개편부터는 한국어 방송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 30분으로 늘어났는데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2시간씩 북한 집중 대상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생활 구조와 지하 교인들의 실정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끝에 이 시간이 북한 주민들, 특히 지하교회 교인들이 방송을 청취하기에 가장 편리한 시간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서에 심야 방송 허가를 신청해 그해 2월 허가를 받아 마침내 심야 방송 전파를 쏘게 됐습니다. 이때 한밤의 명상, 나의 살던 고향, 내 영혼의 노래, 주여 언제까지이니까, 방송 성경 강해, 라디오 예배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아침 방송은 북한 동포 대상 선교 프로그램인 아침 해가 돋을 때를 기존의 새벽 5시 30분에서 5시로 30분 앞당기면서 1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해 10월 11일 단행된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서는 새벽 0시 45분부터 1시까지 안효환 목사님의 수기 낮은 대로 임하 소설을 연속 낭독 방송하고 새벽 1시 30분부터 45분까지는 월남한 교역자나 교계 인사와의 대담 프로그램인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1988년 봄 개편에도 이어져 한밤의 명상을 시작으로 방송 성경 강해, 오늘의 찬송, 연속 입체 낭독, 한미음악선교회의 내 영혼의 노래,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리고 새벽별의 노래 따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히 매주 주일 새벽 1시 45분부터 2시까지 김영은 아나운서가 진행한 새벽별의 노래 따라는 북한의 주요 절기와 행사를 소재로 하고 북한의 사전유를 활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익숙한 어휘를 사용해가며 북녘의 의식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선교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고는 한국선교문제연구소에서 준비해 줬습니다. 또한 1991년부터는 광복 50주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해방 이전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소개하는 북역 기행 프로그램이 5년간 유관지 목사님의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방송된 복음의 메아리는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생방송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는 극동방송의 대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수많은 제약과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닫힌 문을 여시고 전파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북녘 땅과 땅끝 먼 곳까지 주님의 말씀이 닿아 소망의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방송을 통한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새벽에 예배드리러 가다 보면 환경 미화 일을 하시는 분들과 마주치곤 합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요, 교회를 향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20년 넘게 환경 미화원으로 일한 캐나다의 시몽 파레프 파르가 쓴 쓰레기 환경 미화원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매일 쓰레기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런 나를 일부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괘념치 않습니다. 나와 나의 동료들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현대 소비사회의 오점으로 표현하고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 이 도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하는 일, 그 가치를 이해하며 귀하게 여기고 주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받게 될 겁니다. 한홍재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오지은님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오늘의 워십 앨범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연은요. 네, 오늘이 서머 스페셜로는 끝날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규 방송으로 함께 할 텐데 서머

스페셜 마지막 사연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때요? 뭔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죠? 4760님 사연입니다. 친정 엄마 전도를 위해 2주 동안 이천에서 천안으로 예배드리러 왔어요. 오늘 엄마는 등록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엄마가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합니다. 네, 4760님 사연인데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십니까?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네. 이런 표현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세요? 이런 표현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되는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신앙 생활을. 근데 그때 형제님, 누구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느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정말 얼마나 막 새 힘이 솟고 그랬는지 몰라요. 만일 어느새 이런 언어가 낯설게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뭐 회복하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내 입에서도 멀리 떠나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내 입에 가까이 하자고요. 지금 4760님 사연 보면서 그 생각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친정엄마 전도를 위해서 2주 동안 이천에서 천안으로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와 할렐루야, 오늘 엄마가 등록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마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 사연의 내용을 보면서 그때 그랬지. 맞아, 나도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엄마가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네, 세상에서 그런 감동, 그런 감정 전혀 느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평안함,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니까 엄마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는 이들의 어떤 권리? 아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4760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머니 축복합니다. 극동방송도 가까이 하시고요. 믿음도 날로날로 커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평안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어디 있든지 주의 은혜와 사랑과 안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4760님 신청곡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오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고요. 이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침 이슬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너무 작을 뿐더러 양도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두둑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내리는 비는 금세 눈에 띄죠. 세상살이도 이와 같은 듯합니다. 소박하고 착한 이들의 작은 행실은 아침 이슬과 같아서 쉬 외면 당하곤 하죠.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가녀린 이슬방울이 빗줄기의 씨앗이 된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소리엘의 성도여 다 함께 찬양 함께 듣고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은 오늘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참 좋은 내 친구 정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의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컵을 하나 바로 씻는 건 금방입니다. 하지만 싱크대에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설거지가 곧 큰일이 됩니다. 옷 한 벌 정리하는 것도 그렇죠. 조금 이따 하지 뭐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렇게 가벼운 일이 미루는 동안 더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혹시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해야 할 말, 먼저 건네야 할 사과 한마디, 다시 시작해야 할 기도, 또 마음에는 주셨지만 밀어왔던 작은 순종들. 내일의 무거움으로 남기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해보면 어떨까요?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플리워워십의 내가 살아갈 이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는 참 다양하죠. 귀찮아서 일 때도 있고요. 정말 뭐 몸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서이기도 하고 또는 너무 잘하고 싶어서 오히려 시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있다가 시간이 좀 나면 기도해야지.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차분해지면 말씀을 읽어야지. 조금 더 준비되면 뭔가 전도를 시작해야지. 헌금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시작할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내일의 나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걸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벳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버플로우의 내 맘의 주여, 또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마음이 더 좋아지면이 아니라 오늘, 모든 것이 준비되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마음을 오래 미뤄두지 않는 것, 오늘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좋은 씨앗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클래식 콰이어의 구주여 광풍이 불어였습니다. 우리가 미뤄둔 일에는 이상하게 마음의 이자가 붙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거든요.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 집안일 빨리 해야 되는데, 아,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다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미뤄둔 시간이 더 큰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말 큰일이 아니라면 작은 일들, 방금 마신 물컵 하나, 설거지하는 거, 그리고 연락해야 하는 사람에게 전화한통 하는 것, 그리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다면 지금 당장 짧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한 번, 네, 내일의 나에게 또 넘겨주지 않고 오늘 해봅시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고은의 시편 139편, 그리고 크로스로즈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메들리 찬양이 이어지고요. 조수아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까지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손영진의 신실하신 하나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이어폰과 헤드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사들이 볼륨을 너무 높여서 들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볼륨을 최대한 키우는 이유는 특정 노래나 가수를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변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동영상을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응답을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룹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드물죠. 오히려 그분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작은 속삭임에 불과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헤드폰을 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면서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단체로 하이킹이나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다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다리가 길고 걸음이 빠르지만 다른 이들은 여유를 부리며 늦게 걷는다. 보폭이 다른 누군가

와 걸어가면서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애를 쓰거나 그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다 보면 짜증이 날 수 있다. 성령께서 한 걸음씩 보조를 맞추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위안이 된다. 우리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가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께서 항상 보조를 맞추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진할 수 있다. 오늘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걸으라. 얼마나 빨리 혹은 천천히 걸어야 할지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킹스웨이 뮤직의 비스틸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필 데이브의 프레젠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현재의 행복을 유지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행복할 때 현재의 행복에 온전히 만족하고 즐기는 것인데요.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그냥 행복을 누리세요. 좋으면 그냥 지금을 좋아하세요. 지금 여기서 무얼 더 보태려고 하지 말고 더 욕심을 채우려 하지도 말고 편안하게 바로 지금을 즐기세요. 당신이 온전히 행복을 만끽하려 할 때 현재 행복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day by day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영어 찬송 끝곡으로 전할게요. 흥미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2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있는 느헤미야 4장에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소제목이냐면 방해를 물리치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과 방해들이 나옵니다. 외부에서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의 분노, 대적자들의 협박,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 같은 상대방을 기죽이는 협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두려움과 좌절의 소리들이 소리소문 없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잘 시작했는데 중단될 것 같은 이 위기들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요. 오늘은 한 문장이 아니라 두 줄로 주제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감안하시고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 위기 앞에서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 마음의 기도에 성벽을 두르고 하늘의 길을 열어야 한다.
1: 오늘 본문에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산발랏이 크게 분노를 하였습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성벽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약했던 예루살렘까지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던 예루살렘이 점점 회복되고 강성해져 가는 것을 이 산발랏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발밑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말을 듣는 존재여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이제 사마리아보다 더 커지고 강성해질 것이 뻔한 그 사실이 이 산발랏은 견딜 수가 없고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에 그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1: 은근히 걱정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비웃는 것이죠. 산발랏이 비웃는 말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보라고,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사마리아의 군대들을 다 모아서 자기의 힘과 위세를 자랑하면서 상대방의 길을 죽이며 조롱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황폐해진 이곳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너의 삶을 봐봐, 너의 모습을 봐봐. 그런 상태로 기도하고 예배한들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비웃습니다. 하루 만에 일을 다 끝낼 기세로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공사를 해나갑니다. 그들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제 곧 지쳐 나가 떨어질걸? 하루만 지나봐. 곧 본색이 너의 실제 모습이 드러날걸? 어지간히 무너졌어야 가능하지? 건축은커녕 불탄 돌들과 흙무더기 치우다가 끝나버릴걸? 이렇게 현실을 지적하며,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며

0: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껏 비웃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비웃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의 무게조차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들여 건축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부실해질 것인지를 비웃고 마음껏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의 미약함,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염려와 불안과 비관적인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들의 던진 질문과 비웃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대적들을 향하여 너희들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적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정에 치우치게 만들죠. 느낌에 치우치게 만들죠. 우리 자신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미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도무지 뚫어낼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들, 그 문제들만 자꾸 보게 만듭니다. 원수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그리고 하늘을 보면 광활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다 가릴 수만 있다면 얼마만큼의 가림막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을 전부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은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우리 내 삶의 주변에 보면 내 주위에도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500원짜리 동전 두 개면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다. 동전이 멀리 있을 때는 이 동전이 아무것도 아니죠. 보잘것없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그 크기가 커져버립니다. 결국 500원짜리 동전이 내 눈을 덮어버리면 나에게서 하늘을 가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동전의 크기와 실제 하늘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자꾸 가까이 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2: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0: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계속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원수들의 비방, 원수들이 자꾸 보게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음을 들여 집중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사명과 비전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했죠.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alks. 우리가 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을 연합하여 기도의 성벽을 두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느헤미야와 공동체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반응은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함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순탄한 삶, 우리가 걸어가는 성도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0: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뚫어내야 할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최고의 믿음의 반응이라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위기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아멘.
0: 성벽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무렵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0: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과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이팅 하면서 의욕적으로 잘 시작했죠. 이 정도 분위기면 금방 끝날 것 같고 무언가 금방 결과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어느새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아무리 흙더미를 짊어지고 날라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힘은 자꾸 빠지고 이제는 벅차게 느껴지고 아직도 치워야 할 흙무더기와 돌무더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과연 내가 이것들을 다 옮길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다 쌓을 수 있을까? 부정적인 마음들,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반짝 힘을 내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력도 빠지고 마음의 힘도 빠지게 됩니다. 힘을 북돋는 그런 소리나 그런 상황보다는 자꾸 낙심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낙심되는 상황들이 자꾸 연이어 자기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0: 그들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자고 합니다. 그들보다 더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자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과 8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고 이제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0: 그 땅으로 가게 되면 또한 반드시 어느 땐가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가나안의 그 거인들,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세도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잘 기억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너희들이 광야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도우심, 그 광야길에서 40년간 매일같이 어김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내시고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를 쪼개셔서 강을 내게 하시는

0: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만큼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왜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동일한 역사하심을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문제가 커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떠올립니까? 막연한 하나님, 피상적인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모세나 느헤미야나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해보라고. 내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기억해보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던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내야 한다고. 그 기억들이 다시 회복이 될 때 너희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내 앞에 두려움을 이겨낼 그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침례교단의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 캠프가 있었습니다. 고3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작은 집회였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고민이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제가 제 인생에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아이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그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제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인도하심과 은혜들을 아이들과 나누었죠. 정해준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더 이렇게 좀 오랫동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집회하는 동안 생각해보니까 제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영혼이 다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아,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도 그 고3 아이들과 동일한 나이대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을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들, 삶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내가 실수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나를 궁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시 제 안에 다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이나 새로운 은혜들이, 내가 모르고 있던 어떤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 너무나 넘치고 너무나 많고 충분하여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회복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1: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2: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었다고. 낙심될 만한 상황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된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끝까지 낙심된 상태로 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0: 단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내 안에 심히 큰 능력 되시고 심히 큰 보배,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주님이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니헤미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니헤미야서를 보면 니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니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니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니헤미야를 공격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적들을 보시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고 암몬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었고요. 암몬은 동쪽에 있었고요.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었고 아스돗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막히고 다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다 막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열려있는 길,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길입니다. 하늘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그래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위기 앞에서 다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
0: 오늘 울더라도 다시 씨를 뿌리러 나간다. 아멘. 니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성벽을 지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자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고 일하도록 합니다. 나팔수를 두어서 어디든지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로 모일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새롭게 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의 계획을 느헤미야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서 그 계획을 내려놓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눈치챘다는 것을 대적자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원수들을 굴복시킨 것은 다름 아닌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포기하려 하는 것이 아닌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일하면서도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면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대적들이 드디어 싸우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대적들은 결국 아무것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비웃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12m, 그 폭이 2.5m나 되는 이 거대하고 완전한 요새 같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실제로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고 하고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느헤미야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있기에 더 철저히 방비하고 더 철저히 깨어있어 원수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힘써 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도 성을 방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0: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울며
1: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0: 아멘. 시편 기자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기쁨으로 이 곡식단을, 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오늘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고백하죠. 울더라도 나는 오늘 씨를 뿌리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고 그가 지켜내야 할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도 어떻게 보면 자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리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짝은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온갖 방해와 그 여러 위기들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내가 끝까지 지속하여 주님 있으라 하신 이 믿음의 자리를 내가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 성벽을 쌓아가다가 멈추고 싶거나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때가 찾아옵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힘은 점점 빠지고 비웃음과 비방이 자꾸 들려오고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미약하고 초라한 나의 자신을 자꾸 보게 되는 현실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내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가정에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과 재정의 어려움, 또 신앙의 어떤 부분, 사역의 어떤 부분, 내가 이 성벽을 끝까지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위기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기도하자고 합니다. 다시 기도가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의 조롱을 붙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지,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자라고, 하나님을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셨는지,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충분했었는지를 기억하자고 합니다. 세 번째,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자고 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자고, 다시 싸울 결심을 하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바로 오늘 다시 우리 믿음의 성벽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말씀의 오후, 오늘의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새박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우리는 쥐 어린이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즐겁고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다 보니 무더운 여름도 우리 친구들의 방학도 훌쩍 지나가 버렸지요. 광복절 대체 휴일로 쉬게 되는 내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이 끝난다는 생각에 많이 아쉽겠지만 열심히 쉬고 열심히 놀았던 그 열정으로 이 학기도 힘낼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Now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나우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지금 들었던 찬양은 영어 제목의 찬양이네요. 우리 친구들, 나우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1: 전도사님, 그건 너무 쉽잖아요.
0: 이렇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우는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오늘 첫 곡 나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소개할게요. 2739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2주에 걸쳐 영화부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교사인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협회 나우 찬양 너무 좋습니다. 와, 사연을 들어보니 2739번 청취자께서는 영화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보통 교회 영화부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부터 2살, 3살 정도의 어린이가 함께 예배드리지요. 아직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손가락을 펴는 것도 어색한 영화부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정말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가르치느라 우리 2739번 청취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귀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와 같은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마쳤을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성경학교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게임과 찬양,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배우는 신나고 즐거운 여름을 보냈지요. 정말 잘했어요. 또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셨던 모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나우는 어린이 전도협회의

여름은 성경학교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에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세리장 삭개오, 섬김의 사람 바나바, 나눔의 사람 다비다, 복음을 전한 안드레. 그래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 만나본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now, 바로 그 즉시 변화된답니다. 새롭게 되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여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나요? 저도 찬양 속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now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인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우 찬양과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에 바로 지금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어린이 CCM 찬양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캠키즈 워십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른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내일 있는 대체 휴일도 의미있게 잘 보내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 학기를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사께오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Praise, Praise with Chinny Yu. Isaiah chapter 43 verse 19,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in streams in the wasteland.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아멘.
0: Happy Lord's Day, everyone.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Jeannie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very happy and glad that you are back again everyone. Woohoo! 때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이 메마르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죠. But God sees possibilities where we see impossibilities.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Today God speaks a beautiful word of hope to us through Isaiah 43:19.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9절을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Amen. What a powerful promise. 얼마나 힘이 되는 약속입니까? God does not simply tell us to find a way. He promises to make a way.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찾아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길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Even when the ground beneath us feels dry, God can cause a river of grace to flow.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Perhaps today we do not need to understand everything God is doing. We simply need to trust that He is still at work.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고 계시는 새 일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today,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immy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당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길을 만드셨고 다시 새 길을 만드실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The same God who made a path through the Red Sea now promised, "I am doing a new thing."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But God is not limited to yesterday's miracles. He can create a new path where we see no road at all.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의 기적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요. So when we find ourselves in a wilderness season, let us not lose hope.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일 수는 있지만 그곳이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며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을 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He's a good God, everyone.

아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꼭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doing a new thing. Sometimes we cannot see the road ahead, but that does not mean God has stopped working, right? 때로는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메마른 사막에서도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운 계절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The God who faithfully led us yesterday is already present in our tomorrow. 어제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의 내일에도 먼저가 계신다는 그 사실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또그 길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Our wilderness is not the end of the story. 우리의 광야가 이 광야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God is still writing, still leading, and still making a way.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직 은혜의 힘으로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힘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해주셔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한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마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이 왜 이럴까 하는 이런 이 질문과 함께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겠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지금의 시대에는 이 마음에 관해서 사람들이 뭔가 채워지기 원하고 충족받기 원하는 이런 갈망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고 윤택해지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잘 커가고 또 교회 생활도 나름 내가 열심히 하면 참 모든 것이 풀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내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뭔가 지금 그 답보 상태에 놓여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안전함을 갖거나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평안하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뭔가가 채워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 채워지고자 하는 것들이 뭐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는 많은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있을 수 있고 이데올로기 또 사상 내가 추구하는 어떤 정보 또 어떤 지식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세계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마음속에 이 들어있는 이 생각들이 예를 들어서 오류를 불러일으켰대. 인지적 장애를 일으킬 때 우리의 마음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게 될 거고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거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원초적인 그 시작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좀 걸러낼 땐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는 이 객관적인 어떤 정확한 분별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선택, 이 판단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인지적 오류로 인한 확증적 편향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증적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겠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 것은 나는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객관적인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 인격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요.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확증된 편향적 사고가 나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인물 중에 바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바울 이전에 사울로 살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향적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이단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왜요? 예수님 자체를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자, 유대인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자기들의 권리고 의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그 중에 대표적인 희생자가 스데반입니다. 지금도 율법주의에 갇혀 있고 유대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나 미국은, 그러나 혹자 이라는 어떤 나라들은 그것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당연히 당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할수 있다. 지금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종교적 편향주의에 갇혀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우리만 선민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종파가 있습니다. 교리가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자기들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가 있고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자기들의 전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치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집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잘못된 인적인 오류나 이런 잘못된 편향적 사고나 이로 인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편향적 마음이라면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생각이란 것이 들어오고 감정이 들어옵니다.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 존재이죠. 한번 감정이 상해지면 부부지간에도 같이 살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서 그런 죽고 못 살았던 부부가 어느 갑자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사회의 질서를 모릅니까? 아니면 법을 모릅니까? 법의 윤리를 모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난 감정이 상했다 이게. 나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듣기 싫다. 그것이 옳든 그러든 나는 관계없어. 내 마음이 지금 상했어. 그 상처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건강한 마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조현병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왜 이 조현병이라고 합니까? 이 바이올린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줄을 잘 맞춰줘야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이 줄이 너무 당겨졌거나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소리를 못 내죠. 땡땡거리거나 아니면 소리가 그냥 느슨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죠.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게 고장났어요.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이같이 자기 자신의 마음 조절 능력, 자기 심리적인 이 안정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뭔가의 다른 것에 의해서 침해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속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사람을 보는 거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대화가 통할 리가 없지요. 건전한 대화가 거기서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소통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대할 때 힘드시죠.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신경 안정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잠을 재워버리고 그건 정상적인 처방이 아닌데도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격리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저는 불안전해요. 우리 가운데도 역시 바울 같은 이런 편향적 오류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꼭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적인 그 잣대에서 보는 건 아닐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요. 정치인들의 정치 쟁점에 많은 논리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역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도 지금 뭐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탱크데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스타벅스가 그래서 문제가 되고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세간에 좀 우리 사회를 흔들리는 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80년도 5월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 남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일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학습된 사람들이 그 편향적 사고에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이 말들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느냐고 말이에요. 그 마음들이 너무 상해 있는 거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음이 정상적이질 않아요. 그죠?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열심히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내하고 감정적으로 늘 다투니까 어느 날 부부싸움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너가 가는 천국 가기 싫다. 난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마음이 상하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 괜찮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뭐냐면 평안하뇨? 샬롬? 샬롬이 있습니까? 평안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은 나라는 이 기준이 언제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기준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으로 접근하게 되면 누구와도 다툴 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도 정말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하라. 이 말은 네 마음을 어떤 기준에다가 고정하지 말고 네 마음을 제로 상태로 두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죽어야 내가 너 안에서 일하겠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 이해를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에 대해서 전 이해를 갖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 사고적 틀,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0: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거 훈련하셔야 합니다. 아니 한 나라에 보수주의자도 있는 거고 진보주의자도 있는 거지 보수는 뭐하고 진보는 뭐예요? 그게 주장하면 그게 예?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근데 거기다가 목숨줄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내가 지향하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집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잃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반대편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끌어안지 못하게 되면 나는 불균형적 사람이 되고 나는 불편함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인류, 모든 사상을 초월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배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고 와 있는 거고요. 아닙니까? 이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은 회 선교 할 수 없어요. 무슬림 선교 할 수 없어요. 그죠? 이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꼭 원수처럼 여기고 저 북한 사람도 원수고 정말 뭔가 문제 일으킨 사람 원수인데 그 사람도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냐,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해요. 그 마음이 고장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마음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만 유발시킵니까?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찍어내고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유해를 가해요. 그게 잘못된 거죠. 누군가가 한 사람 죽어야 사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자기 생각의 기준대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떤 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봐요. 생각은 자유로운 거고 또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름을 탄다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발전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폭이 넓혀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단순한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사람 평생 나는 너하고는 대화를 단절하겠다.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편향주의자에다가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무소리만큼 유대인의 선민주의가 그것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 짐승 취급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얼마든지 싹쓸어버려야 된다. 일어나고 전쟁은 정말 저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전에 이 전쟁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생각 아닙니까? 그 행동이 같이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비가 왔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계획이 망쳤다. 그런데 이 농사꾼은요 메마른 땅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처가 되니까 생겨나는 게 뭐가 나옵니까? 분노. 분노가 더 커져요. 그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염려가 더 깊어져요. 마음이 평안하면 차분해지는데 불안하니까 염려가 더 깊어져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없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결정,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선택,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정보와 생각과 지식의 이 깊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성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쌓이고 쌓아서 내 살점이 되고 내 정신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DNA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컵 속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흔들면 안에 있는 물이 흔들림으로 인해 쏟아지지요. 그러면 쏟아지는 것이 내가 흔들기 때문에 쏟아지는 건 물이지만 그 물이 원래 있었던 물이 쏟아지는 거지 없었던 물이 생성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대요.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반응이 나오죠. 어떤 행동이 나고 언어가 튀어나오고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튀어나오죠. 그건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지 없는 것이 새롭게 생성돼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만드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잘못된 이기적 생각, 우리 안에 불평된, 우리 안에 편향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춰내세요. 마치 저수지에 있는 물이 겉만 보면 아주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수부가 들어가서 아무 힘이 적으면 온갖 쓰레기들이 그 부유물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 상태가 이런 온갖 쓰레기로 되는 걸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인격처럼 볼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고도 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사건과 연리되면 드러나는 것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해쳐요. 그 나중에 거참을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죠. 만약에 그 행렬한 사람이 통치자라면, 그 행렬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렬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파급 효과는 더 무섭겠죠.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너희들은 사회의 약자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의 부작용들이 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가 너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수용적인 마음 주겠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느 심리학자가 고칠 수 없어요. 어느 의사가 고칠 수 없어요. 우리의 창조주, 내 마음, 내 인격, 내 성품을 만드신 전능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을 때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치료를 해요. 우리의 상처를 고쳐줘요. 우리의 거약한 돌같이 굳은 마음, 거만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돌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알려주십시오. 온유하게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갈망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러간 신부된 마음으로 순결하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주의 영이 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바꿔요.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치료를 해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그 사람은 마음이 바꿔지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들은 할 수 없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만들겠다.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율례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고쳐주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레미야 32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우선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과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1: 와, 그럼 마음이 치료되면
0: 깨마우셔요.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면 깨마우셔요.
1: 한 마음이란 말은 하나의 마음이란 말. 하나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된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각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따로 된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왜 저주와 재앙이 왔습니까? 말라키 4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향하게 하지 아니하며 저주로 내가 그 땅을 칠까 염려한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모든 저주와 분열과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질과 살인은 마음이 하나 되어진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은 누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7장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에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으십시오.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원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 고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를 축복합니다. 그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러면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려주신 줄 믿는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유아를 배신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오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피조되었어요. 온 세상이 이렇게 됐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고 네가 아들을 수태하게 되리라. 나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사내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큰 선물을 받게 돼요. 그리고 출산하는 영광을 얻게 되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정리해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관계가 뒤틀리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게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뇌라고 하는 기준은 그가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이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뇌는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뇌 기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가 스스로 과도한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 사람의 기준에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뇌가 쳐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고, 즉 편향 쪽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내 기능이 그래요. 이런 인지적 오류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요. 모든 것을 그 잣대를 가지고 기준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쳐내는 겁니다.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광활한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저 사회적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돈, 많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말씀에 공감대가 넓

0: 좁혀져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없어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을 허락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 둘, 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머리가, 그 생각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기다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주여!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로 고쳐주십시오. 다시 리셋시켜주십시오. 나는 나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새 마음을 주어 내 돌같이 강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에서 뜻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서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주여,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9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9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9000번, 062-373-1000번,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1: 마음속에 군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 해라.

어찌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해남도에서 온 리금실입니다. 북한에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히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와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을 걸쳐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밖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이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북한의 불쌍한 우리 동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으련만 그날이 언제 되겠는지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꼭 복음 통일의 그날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 올립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이 아플 적에 군위로 되시며 괴로울 때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의 삶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구분만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올립니다.

탈북민 찬양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분들이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찬송가 찬양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평소에 늘 부르던 찬송가에 익숙한 가사가 특별히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이 가사에서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예, 늘 부르던 내용이었지만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하시며 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한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메시지로 소통하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0711님, 아들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다가 오늘 복귀합니다. 남은 군 생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아드님을 향한 어머님의 기도가 될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7541님, 예배 가려고 준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잘 다녀오시고요. 0711님의 신청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꿈이 있는 자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네, 꽃들도 박신아 콰이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메시지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2483님, 오늘도 광양 날씨가 많이 더워요. 폭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도 입추를 지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인 것은 같은데 더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9389님, 큰아들 찬호가 대전에서 있는 수련회에 갔는데요. 대형규모 집회라서 걱정도 많았는데 교회 선생님들도 잘 지도해 주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는 것 같아요. 무더위 폭염에 고생해 주시는 선생님들, 친구들, 학생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포천 송우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수련회에 떠나는 우리 학생들도 참 기특하고요. 또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시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고

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6479님께서 이 찬양 신청하셨어요. 비 준비하시니 심형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러브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 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 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의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너의 목소리가 들려 두 번째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물론 우리에게도 우리 내면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면의 외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어떤 외침은 저희가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외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고 또 거기에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킬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어떤 내면의 외침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외침을 그냥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녁 때 선교사님이 오시

0: 시기를 되어 있었죠.
1: 근데 그날 제가 사무실에 오니까 소포가 이만한 소포가 와 있는 거예요. 제 이름 앞으로. 그래서 야 이게 뭘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얼른 뜯어봤는데 아니 세상에 전에 제가 뭐 넥타이를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선물 받아본 적은 있지만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뭐 카드만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넥타이 한 10개 그리고 뭐죠? 실크 스카프라 그러나요? 5장. 뭐 그래가지고 카드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목사님 필요하면 뭐 저보고 그걸 다 메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주위에 누구 선물할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어떤 내면의 외침이 들려왔냐면 그걸 선교사님한테 다 몽땅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아 그 잘 됐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시면 정말 그분이 그걸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선물을 오늘 왔는데 제 안에 작은 내면에 어떤 외침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이걸 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아이디어까지 힌트를 제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고 요즘 선교사님들이 사실 교회에서 어떤 후원을 받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까지 아예 드렸어요. 교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간증하시고 뭐 선교 보고 하시면서 목사님들께 또는 사모님들께 뭐 다른 분들 선교사님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거 뭐 넥타이 많으니까 이거 뭐 다 뭐 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목사님들 그래서 다 그거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 메시지 듣고 뭐 한 시간 반 하셨나요? 한 시간 하셨는지 하여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작은 내면의 외침이 들리는 것 있죠?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야, 그 넥타이들 좋던데 하나쯤은 네가 갖고 있지 왜 다 줬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그런 내면의 외침이 들려올 때 즉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어떤 내면의 음성이 외침이 들려온다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오늘 주제가 뭐 정의인 만큼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내면의 외침들이 존재하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관계의 외침 또는 친밀감의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면의 외침 중에서 정말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내면의 외침 중에 하나는 정의에 대한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내면의 외침이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그 외침도 우리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죠. 하버드 학교 하버드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학부에 7,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0명 넘게 매년마다 그분의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때로는 어떤 정의에 대한 필요, 외침,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축구공을 사줬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새 축구공. 근데 이걸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아빠가 새로 선물해준 이 축구공을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웬걸 형들이 부르더니 아니 축구공 그냥 그대로 뺏기는 것도 그냥 마음이 너무나 아파 죽겠는데 때려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이 축구공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의 심정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정말 불공평하다. 이 그림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어린아이들도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도 사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스토리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도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황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서 결국엔 내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그래서 결국 변호사가 되신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그런 불공평한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분

그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에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정의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젯밤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믿기지 않아 이 꿈이. 근데 문제는 그 꿈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정의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리가 접근할 때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관심은 있어요. 관심으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의 꿈이다, 하나의 이상이다, 하나의 환상이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죠. 아, 정말 불쌍하다. 쯧쯧쯧 하면서. 정말 불쌍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꿈일 뿐이지. 일찌감치 포기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러한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어쩌면 발전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들은 아 정의 그렇지 그런 내면의 외침이 내 안에 있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뜯어고칠 수 있는 재능도 재주도 능력도 없고 어쩌면 이 다음에 어쩌면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정의에 대한 내면의 욕구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외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 그러한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작은 어려움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능력은 나에게 있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면의 외침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쩌면 나보다 이 정의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고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이슈들에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러한 내면의 외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 반응하십니까? 성경에도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구약에서 두 군데만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모스 5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시편 146편 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말씀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압니다.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용서를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체험했다면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용서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겠죠.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신세를 지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뭐 생명의 은인이죠, 은인. 그분이 공부도 시켜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분은 결국 투잡이라 그러죠, 영어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느라고.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님 학업, 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결국 그분은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그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님이 찾아갔죠. 지난 9년 동안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저에게 은혜를 갚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당신의 마음이라면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당신이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제가 한 곳만 더 읽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37절까지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거기서 제가 31절 읽기 전에 잠깐 멈출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뭐 들어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또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의 배경에 우리가 여리고라는 것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죠?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피서지였습니다. 피서지. 기후도 더 따뜻하죠. 그래서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피서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겠죠.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겠죠. 그렇게 여리고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다음날 그는 은화 두 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웃은, 퀴즈입니다, 누구입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똑같고 세계관이 똑같고 뭐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이웃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웃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이 율법학자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한 이 율법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부족해서도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도 아닌 것 같고요. 또는 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이 스토리 속에서 지나간 그 두 사람처럼 무관심이, 우리의 무관심이 문제겠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어떤 트위스트가 있어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반전이라 그래야 될지, 하여튼 뭐 어떤 트위스트가 있냐면, 뭐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항상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그런 배경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런 문화였죠. 왜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인간 이하였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저들의 어떤 교육을 보나 어떤 배경을 보나 뭐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지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종교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뭐 우리도 사실은 뭐 그런 문화가 전혀 없지는 않죠. 뭐 양반 문화, 쌍놈 문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 의료 봉사팀이 여기저기 보통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또 마을을 이렇게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이렇게 같이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 아니 여전히 오늘날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윗동네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윗마을 사람들하고 아랫마을 사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윗마을 사람들하고 아랫마을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서로 대화도 안 해요. 그런 데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도 있다는 이야기죠.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윗마을이 있고 아랫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흑인들 또 백인들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충돌이 많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백인, 흑인 그 갈등만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백인들 사이에서도 영어로 어떤 용어가 있냐면 white trash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백인들이 쓰는 용어지 흑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백인들이 다른 백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얀 쓰레기다. 똑같은 백인이지만 쓰레기 같은 백인들이 있다. white trash라고 따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상대도 안 하거든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트위스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만일에 그 율법학자가 묻는 질문에 당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그 누워있는 지금 돈을 다 뺏기고 신음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이 똑같은 유대인이었다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아마 그 율법학자가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을 겁니다. 당신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은 같은 자기랑 같은 동료다. 유대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멈추어서 도움을 준 사람은 당신들이 상대하지도 않는, 멸시하는,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기까지는 나를 초월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문화, 뭐 같은 교회, 같은 종교, 그 안에 사람들만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은 정의가 아니겠죠. 교회 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0: 갈라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저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말씀도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그 교단의 전통이 지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의 전통은 그러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영적인 필요들을,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계신가 하면은 교회 안에 그 교단의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 소소한 일들을 돌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교단 안에 집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율법학자가 그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고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스토리 속에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멈추어서 죽어가는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시죠. 우리도 어쩌면 율법학자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 내면의 외침을 듣기 전까지는 정의고 공의고 뭐고 저희는 거기에 크게 반응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버려진 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내 앞에 멈추어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내면의 외침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은 일이죠. 우리 주위에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도움을 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의에 대한 외침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의에 대한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온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소프라노 신영옥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방금 들으신 찬송은 내림 가장조 8분의 6박자의 찬송으로 미국의 코넬 작사의 쿠퍼가 작곡한 곡이었는데요. 세상이 준 평화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지만 하늘에서 내려준 평화는 우리의 영혼 깊숙이 묻힌 보배와 같아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다음 곡은 테너 이성화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김혜숙의 내용은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은 찬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찬양 올립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참 좋으신 주님 두 곡 올립니다.

나에게 세상은 바다였었다. 그 어떤 슬픔도 남모르는 그리움도 세상의 바다에 씻기고 나면 단단한 돌이 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돌로 반지를 만들어 끼었다. 외로울 때마다 이마를 짚으며 까만 돌반지를 반짝이며 살았다. 딸아, 이제 나 멀리 가 있으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뜨겁게 살다 오너라. 생명은 참으로 눈부신 것. 너를 잉태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던가를 잘 알리라. 마음에 타는 불, 몸에 타는 불, 모두 모두 태우거라. 생명 앞에 무엇을 주저하며 아까워하리. 딸아, 내 목숨은 내 것이로다. 행여 땅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도 잠시라도 목젖을 떨며 울지 말아라. 다만 온 땅에서 푸른 잎 돋거든 거기 내 사랑이 푸르게 살아있는 신호로 알아라. 딸아,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나의 귀한 사랑하는 딸아. 문정희.

제 음성으로 복된 예수 듣고 돌아왔습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는데 피하고자 할 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자식이 또는 내 남편이 내 모든 환경들이 수고를 하게 되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는 과정이었죠. 어려운 시험이 닥쳐왔을지라도 내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이 부요하게 여유로워집니다. 끝으로 제 음성으로 좋으신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여덟 번째 이야기 슬퍼할 수 없었던 남자 에스겔. 오늘 드라마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삶 속에서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대한 시험은 성경의 에스겔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삶을 살고 특별한 위업을 달성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게서 바로 그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된 시기에 히브리 민족의 성직자로서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정복자를 활용했습니다.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기 이틀 전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그 일을 되새기며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바벨론의 관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1: 자자자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모두 잘 들어라. 중요한 명령을 전하기 위해 각 집안의 가장들을 불러 모았다. 호명되는 자는 이틀 내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라.
2: 이선 어떻게 되는 거야?
3: 야, 조용히 해. 자기 이름이 불리면 당장 성전에서 나가라. 떠들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집으로 돌아가서 떠날 준비를 해라. 가족을 데려가도 좋고 원한다면

0: 일과 짐을 챙겨가도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짐을 실은 가축이 죽으면 그 짐을 직접 옮기거나 버려야 한다는 걸 말이다. 50세 이상인 자나 절름발이, 환자, 부상자, 임산부는 갈 수 없다. 바벨론까지는 길이 멀고 태양도 뜨거울 것이다. 중도에 포기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떠나지 말아라. 음식은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 대신 중앙의 수레에 담아두고 매일 조금씩 나눠주겠다. 벤자민, 엘리야, 엘람, 여로보암, 야곱, 요람.
1: 그날 도시의 남자들은 특별한 공지사항을 듣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틀 후면 우린 짐승처럼 무리지어서 낯선 땅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노예. 그렇습니다. 우린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자신이 그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인만 다를 뿐 노예 신분인 것은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민족은 그동안 수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복종과 죄악을 멀리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죄를 멀리했다면 이러한 고난은 피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땅, 우리의 유산, 우리의 자존심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돈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허된 현실을 가져왔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처벌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 여보, 여기 있었군.
2: 당신 꼭 세상의 모든 짐을 다진 사람처럼 보이네요. 왜 그렇게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봐요.
1: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요. 그동안 우리가 노예로 끌려간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지만 난 당신만큼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어. 하지만 이틀 후에 당신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게 될 것이요. 일단 생필품만 간단히 챙기고 준비를 서두르시오. 바벨론까지 몇 주는 좋게 걸릴 테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요. 당신과 아들은 어서 빵을 구우시오. 치즈와 무화과 빵, 기름, 건어물 같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을 챙기시오. 움직일 수 있는 가축은 모두 데려가야겠소. 그러면 가는 길에 먹을 수도 있을 거요. 이 여정은 비탄으로 가득할 것이 분명하니 기도로 준비하길 바라겠소.
2: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은요?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건가요?
1: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오.
2: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여자예요. 당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겠어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절대로 방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1: 한때는 당신이 여기 머무르길 바랬었어. 하지만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거란 사실에 기뻤다오. 당신을 남기고 떠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 당신의 곁에 없었다면 나는 동족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지 못했을 거요.
2: 어서 오세요. 들어와서 저희 남편 옆에 앉으세요. 제가 마실 것을 가져올게요.
0: 에스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일에 대해

0: 자네 생각을 꼭 들어보고 싶었네.
1: 야엘, 엘닷, 야킨, 내 형제들이여 와서 앉게. 자네들 질문에 답해주겠네.
0: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1: 명단에 올려진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보게. 상점 주인, 숙련된 노동자, 소매상, 학자, 귀족, 왕족 등 반란을 선도할 만한 사람들이 모두 불리지 않았는가?
0: 그러면 예루살렘은 목동 없는 양떼들의 도시가 될 것이네. 우리의 소중한 도시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1: 몇몇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슬프지만 다른 사람들은 머뭇거릴 것이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지혜를 빨리 배우게 해달라고 자네들이 기도를 해줘야 할 것세.
0: 이쯤 하면 자네도 충분한 대답을 해준 것 같군. 우리도 이틀 동안 할 일이 산더미 같으니 이만 일어나겠네.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대답해주게. 가진 돈을 모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나?
1: 대체 왜 그런단 말인가? 자네들 돈을 받아줄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 돈으로 여행에 쓸 음식과 가축이나 사는 게 좋을 걸세.
0: 금과 은은 만고불변의 가치가 있지. 그 정도는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1: 그런 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경비병이나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위험이 큰 물건이라네. 게다가 먹을 수도 없지 않은가? 자네들은 지금 아주 길고 험난한 여행을 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0: 하지만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걸세.
1: 자네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군. 나의 경고와 오늘 아침 있었던 경비병의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저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출발 날짜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자기 재산을 전부 챙겨 나온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깐 외출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옷조차 갈아입지 않고 왔다군요. 다들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25명씩 밧줄에 묶이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제서야 상황을 알아차리고 놀라는 듯 했습니다. 물건을 실은 마차는 길거리에 내버려졌습니다. 경비병들은 채찍을 휘둘렀고 사람들은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채찍질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 3주가 지나자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 내가 경고했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반항하는 자는 그 벌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다. 그 유대놈을 데려와라! 모두들 똑똑히 봐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다.
1: 처형이 있은 뒤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비명소리가 들린 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좌절과 슬픔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만 죽어도 그날은 축복받은 날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묻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훌륭한 인생을 지녔던 사람들도 시체의 신발을 훔치는 야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0: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1: 에스겔! 에스겔! 잠깐만! 에스겔 친구야!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군, 그래.
2: 그래, 야엘.
1: 자네, 어떻게 지내는가?
2: 응? 그래. 우리 부부는 잘 지내고 있네. 그래, 자네 가족 얘기 좀 해보게.
1: 아주 좋아. 땅 주인이 우리에게 농사를 허락한 뒤로는 아주 성공적이야. 땅이 비옥해서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거든.
2: 그래.
1: 우리 동포들이 여기서 지난 10년간 고생을 많이 했지. 물론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들 잘 지내고 있다네.
2: 나는 우리가 너무 번영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네. 그랬다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말이야. 나는...
1: 아직 용건만 빨리 말하겠네. 일이 바빠서 말이야. 내 딸이 다음 달 초에 결혼을 하는데 자네가 의식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요람의 아들인 베냐민이 곧 13살이 된다네. 그리고 야인의 아내 바라가 어제 아들을 낳았지. 일주일 내로 할 일을 받게 될 걸세. 미안하지만 나 먼저 가봐야겠네. 자세한 건 내일 다시 얘기하세.
2: 그래, 평안히 있길 바라네. 그럼 내일 만나도록 하세.
1: 자네도 평안하길 바라네. 이렇게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하네. 얼른 황소를 상하여서 말이야.
2: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빌해.
0: 우리는 추방당한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사업 수완이 뛰어났고 우리에게 소작농이나 목동, 상인과 같은 일을 허가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서 범죄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방지했습니다. 이는 성직자가 함께 사는 작은 마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서서히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말 잘 듣고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듣기 때문에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운명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저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3: 어서와요, 여보. 뜨거운 물을 준비해뒀어요. 목욕을 시켜줄게요. 걱정거리는 모두 잊어버려요.
0: 당신은 내 인생의 기쁨이요. 당신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오. 부드러운 곱슬 머리와 갸름한 얼굴, 긴 속눈썹과 아름다운 눈, 그리고 나를 보살필 때 들리는 당신의 목소리는 내겐 완벽한 즐거움이지. 매일 밤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내게 큰 힘이 된다오.
3: 당신도 내겐 특별한 남자예요. 내게 위안을 주거든요. 당신 발에 안겨있으면 저는 안락함과 사랑을 느껴요.
0: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시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도록 죄악을 숨길 수 있는 어둠이나 그림자는 없으며 인간은 심판을 받기 위해 당신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의 민족은 많은 죄를 지었고,
4: 잘 들어라, 사람의 아들아. 너에게 해줄 얘기가 많구나. 내 말을 받아줬고 이날을 기억해라. 반항하는 자들에게 우화를 들려주어라. 나의 심판을 받은 내 백성들에게

0: 너에게 말이다. 너에게 들려주었던 우화의 의미를 알려주겠다. 너희의 소중한 도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도륙당했으며 성전은 폐허가 되었다.
1: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0: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용서는 없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내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1: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0: 이것이 너와 내가 돌보는 이들에게 징표가 될 것이다. 오늘 밤 너의 기쁨인 아내를 데려가겠다. 이는 내 말이 진리임을 잊지 않게 해줄 것이다. 너는 슬퍼해서도 안 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슬픔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 한다. 한숨을 쉴 때도 소리를 내지 말아라.
2: 저는 집을 뛰쳐나와서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공포, 수치심, 외로움, 이기심, 비통, 수많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몰려왔고 제 안에서 복잡하게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전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겪은 고난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떴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명령하셨고 전 그대로 따랐습니다.
3: 모두 이리 오시오.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예루살렘은 유혈이 낭자한 도시가 됐고 도시는 비통으로 가득하다. 너희들의 불결함 때문에 너희는 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 성전은 더럽혀졌고 폐허가 되었다. 아침에 다시 오면 주님의 말씀을 더 전해주겠소.
4: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귀담아 들어야 돼.
5: 예루살렘 순정하시겠소. 아침에 우리 다시 모입시다.

0: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1: 내 사랑, 난 오늘 당신 곁에 있고 싶소. 오늘 저녁은 함께 보냅시다.
0: 난 할 일이 많아요. 당신 저녁도 부지런히 챙겨야 하고요.
1: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요. 내 옆에 와서 앉으시오.
0: 당신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가서 먹을 것 좀 준비할게요.
1: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리 와서 내 옆에 좀 앉으시오.
0: 그래요. 그럼 이 물병만 가져다 놓고 올게요.
1: 안 돼! 안 돼! 하나님, 제발! 제발 몇 시간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오, 나의 사랑! 나의 보물! 오! 하나님,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위해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당신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2: 내가 오늘 아침 너에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시험이 끝난 후에 넌 다시는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불타는 도시에서 도망친 자가 와서

0: 그의 입으로 소식을 전하기까지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1: 그날 밤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아내를 일으켜서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옷을 벗기고 몸을 씻겨주며 계속해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잠을 위한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돌보았던 것처럼 제 손으로 직접 그녀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평화로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녀 옆을 지켰습니다. 저의 심장은 부서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뜬 후 종이로 아내의 얼굴을 덮고 깨끗한 순백의 아마포로 몸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둘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0: 에스겔, 지금 도시에 대소동이 벌어졌네. 대체 자네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동족들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1: 나의 아내가 죽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네.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셨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네들은 내가 한 것처럼 해야 하네. 슬퍼해서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네. 그러면 그분께서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네.
0: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1: 자네들도 나처럼 해야 하네. 지금 나의 아내는 죽어 있지만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거나 애도하지 않고 있다네. 나는 주님의 명에 따를 것세.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복종할 거란 말이네.
2: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앞으로 닥쳐올 심판에 대해 자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의지로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신성함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죄인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뒤 그 양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죄에 빠져 방황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달려나가 아들을 환영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여덟 번째 이야기 슬퍼할 수 없었던 남자 에스겔.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고예입니다. 교만은 나만 옳다고 여기지만 자신감은 나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내가 최고라고 믿기에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늘 최선을 다합니다. 교만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엔 관심이 없고 남의 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 약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간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연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오늘 첫 곡,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나보름의 해금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보내드립니다.

0: 나보름의 해금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유형선의 판소리 갈릴리 예수 중에서 여덟 가지의 복, 그리고 하예람의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 보내드립니다.
1: 세상이 내팽겨쳐버린 그 가엾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모양을 가만히 보시더니 이름을 알 수 없는 조그마한 산 위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천천히 오르시는디, 아, 이 천하디 천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 오르는 것이렸다. 마침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가뭄날 먹구름 같고 장맛비 한철에 땡볕 무리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 첫 말씀은 여덟 가지 복이라 했었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여덟 가지 복을 내쭉 읊어볼 터이니 한번 들어보시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노랫말로 삼고 중모리, 중중모리, 자지모리 장단으로 빚은 판소리 갈릴리 예수 중에서 8가지의 복을 들었고요. 이어서 하예람의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두 곡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해입니다. 이번에는 예수전도단의 찬양, 거룩한 성전, 그리고 김혜미의 찬양, 겨자씨 같은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고집 앨범 타이틀곡 거룩한 성전을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국악 프로젝트 그룹 꿈과 김혜미의 찬양 겨자씨 같은 믿음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조규열의 아쟁 찬양 은혜 아니면과 함께하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복되고 복된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오셨습니다. 허충강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PD님.
0: 네, 귀하게 이렇게 한국의 방송 가족들과 만나셨는데요.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탄생하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극동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956년 그리고 이제까지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극동방송에서 아직 수집받지 못한 놀라운 결과들이 또 많아요. 저도 극동방송을 자주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길 원하고 모든 직원들이 축복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0: 할렐루야.
1: 네. 아멘.
0: 송교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교사님 러시아 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저희는 아내와 두 딸과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내 식구가 1991년
0: 네.
1: 9월 21일에
0: 네.
1: 에, 모스크바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로 말하면 36년 차고
0: 네.
1: 올해 10월 달이 우리 교회의 창립 35주년이 되는 겁니다.
0: 할렐루야.
1: 예, 예.
0: 네. 러시아가 그 당시는 구소련이었겠네요.
1: 네, 구소련이었고 네. 제가 갔을 때 그 당시에 저보다 먼저 왔던 선교사님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주로 한국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가 귀국하셨고
0: 네.
1: 또 그 중에는 또 한 분은 소천하셨고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모스크바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선교사고 또 가장 처음 간 선교사고 가장 고령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0: 네, 러시아의 선교 역사와 같이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동토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1: 네. 이
0: 그쪽으로 가기를 결심하기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0: 음악 교사를 하시다가 뒤늦게 선교사가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1: 네.
0: 어떻게 그 수많은 세계의 나라 가운데 러시아, 그 소련을 택하셨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1: 예, 저는

0: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1: 네.
0: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고 음악교사였을 때 결혼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미야 선교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주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었어요. 교회 성가대 지지하고 학교의 음악교사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 일을 보고 했는데 아내가 여보 돈도 싫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것도 싫고 어렸을 때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소원한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데 요새 마음이 아파요. 지키질 못해서 제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는가. 그 소원이 뭔가 했더니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의 사모가 되길 원합니다.
1: 네.
0: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동구권의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1: 네.
0: 그렇게 소원을 했대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청소년 시절 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왔대요. 그리고 CCC에 소속돼서 CCC 활동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잘 사는 것도 싫으니까 목사 안수받고 선교사가 돼서 동구권으로 갑시다.
1: 네.
0: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음악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교 음악실에서도 크리스천 스쿨이 아니었지만 아이들한테 끝날 때나 마칠 때 기도해주고 음악실이 나의 교구다 생각을 하고
1: 네, 행복하게 음악, 살고 있었는데
0: 예, 예, 예. 그리고 또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오면 나한테 부탁을 해요. 저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거절했죠.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소녀 시절에 잘못된 피상적인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또 다른 쪽으로 열심히 헌신하면 살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1: 네.
0: 아내의 기도가 너무나 영적이고 셌는지 제가 그만 치고 말았습니다.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목산서를 받았어요. 바로 90년 초에 그리고 91년 8월이 됐는데 18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했어요. 개방. 그런데 구소련의 공산주의 보수주의자들이 이권 그리고 자기의 직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고르바초프를 크림의 별장에다 감금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았냐면 러시아의 제1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탱크를 몰고 백악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얀 집 연방회의소 크레믈린으로 가서
1: 네.
0: 공격은 안 했지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1: 네.
0: 그래서 3일 만에 끝나요. 그런데
1: 네.
0: 3일 만에 끝나면서 그때 세계에 초대장막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1: 네.
0: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날이 3일 만에 끝내서 21일 날 끝났는데 23일쯤 됐을까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감당 못할 정도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1: 네.
0: 근데 그것은 뭐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그러는 건 아니고
1: 바로 이때구나.
0: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1: 네. 네.
0: 저한테 도전을 주시는데
1: 네.
0: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니?
1: 할렐루야.
0: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와요. 제가 늘 좋아하던 찬송가였거든요. 말로만 피상적으로 감상적으로만 그 노래를 불렀지 한 번도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절이 생각나요.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할 수 있니? 근데 저는 이런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노래만 불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선교가 아닐까? 와이프가 나한테 그렇게 애원하던 선교가 아닐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날을 아마 10번도 더 불렀을 거예요.
1: 네.
0: 있을 수 4절까지 눈물이 쏟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가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곳이라도 주님의 뜻이면 아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0: 통역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도하다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내한테 당신 지금도 가고 싶어? 한편으로는 아니 좀 생각해보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뛰어왔는데 아내가 가겠대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1: 네.
0: 그래도 괜찮아? 좋대요.
1: 네.
0: 왜냐면 남자가 용적인 자존심이 있지. 용적인 자존심. 가면 못 온다. 그리고 갔어요. 지금 36년 차 됐잖아요.
1: 할렐루야.
0: 아직도 못 오고 있어요.
1: 네.
0: 그때 너무 길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1: 아이들이 어렸겠네요.
0: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네. 갔었습니다.
1: 와. 그때 그 정말 그 얼어붙은 땅에 하나님만 믿고 두 분이 아이들과 함께 러시아로 들어가셨는데요. 가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말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고난의 세월도 좀 많았을 것 같고요.
0: 네.
1: 몇 가지 좀 간증을 우리 네.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좀 나눠주신다면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딸들이 가자마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러시아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1: 네.
0: 물론 선교재정이 충분했다면 외국인 학교에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형편이 안 됐거든요. 보냈는데 아이들이 친구 아이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눈 찌들려서 어느 나라에서
1: 네.
0: 왔지 그런 농담도
1: 말도 안 통하고
0: 예, 말도 못하니까
1: 네.
0: 애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1: 네.
0: 겨울에 화장실도 못 찾아요. 글자가 뭔지 몰라서 작은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참지 못하고 오줌을 싸서
1: 네.
0: 교실에서 줄줄 흐르고
1: 네.
0: 담임선생님 연락받고
1: 네.
0: 엄마가 울면서 뛰어갔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또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해요.
1: 네.
0: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1: 네.
0: 눈이 가름한 애들이라고.
1: 네, 그 당시에 뭐 외국인들이 많이 없었을
0: 네,
1: 테니까.
0: 네, 네. 애들이 울면서 통곡을 하고 아직까지도
1: 네.
0: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아픔을 잊지 못해요.
1: 네.
0: 그리고 큰아이는 고3이 돼서 엄마, 아빠 곁을 떠나야 되는데 지하철에 나갔다가 군인들 공수부대 군인들이 많이 그날따라 남았어요. 애 머리 세상말 머리끄댕이를 자꾸 끌고 갈 정도로
1: 네.
0: 너 이렇게 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도 못 사는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1: 저런 예.
0: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1: 네.
0: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1995년 제가 아내하고 차 타고 선교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깡패들을 만났어요.
1: 네.
0: 이제 고물차 타고 200만 원짜리 고물차 타고 앞에 가니까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은 노란 번호판을 줬어요.
1: 네.
0: 러시아 사람들은 하얀 번호판이에요. 그 외국인은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다 하얀 번호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이거든요. 빨리 안 비켜 탁 앞으로 와서 저를 갈아먹더군요. 그러더니 내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중간에서. 근데 저도 이렇게 체구는 작지만 제가 아주 대학 다닐 때 태권도 부장이었었습니다. 태권도 3단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일단 말이라도 해보려고 불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저를 꽉 잡더니 목사님 가만히 있으세요. 대항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나올 때 물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총이나 가릴 수 있어요. 저
1: 네.
0: 그래서 기다리고 있더니 오더니 문 열더니 구두발로 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많이 맞았어요.
1: 네.
0: 그냥 나가서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 차 안에 또 깡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렇게 맞고 돌아갔어요. 선교사에 갔더니 다들 놀라군요. 피투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 아파서 고생했어요. 아내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내에게 적당히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유단자인데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한 달 동안 잘 때 고통 때문에 끙끙대면서 잘 참았는데 또 났어요. 근데 바로 2000년도에 큰 테러를 당했습니다.
1: 네.
0: 거기 증인들도 있는데 제가 크렘린 밑에 지하철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스킨헤드라고 하죠. 빡빡 깎은 깡패들. 걔네들이 제가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튀어와서 병 같은 걸로 돌 같은 걸로 제 머리를 쳤어요.
1: 네.
0: 그런데 저는 기차가 들어오는데 감사하게도 앞으로 쓰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1: 네.
0: 아마 하나님께서 운동신경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네 명이 저를 그냥 막 주먹으로 치고 짓밟고 기절한 거를 그렇게 때렸다고 그래요. 저는 기절했으니까 모르죠. 나중에 그들이 말해줬습니다. 경찰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의사도 오고 플랫폼에다 뉘어놓고 치료하고 했어요.
1: 네.
0: 집으로 그들의

0: 데려다 줘서 집으로 왔어요. 빗성이 돼가지고. 근데 아내와 두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네.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로 갔어요. 막 울부짖어요. 저는 괜찮아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내와 두 딸들이 저렇게 충격받는 거 보니까 못 참겠어요, 주님.
1: 네.
0: 왜냐하면 저 태권도 하면서 많이 대련해서 때리고 맞고 싸웠기 때문에 네. 안 무서워요, 그런 게. 근데 큰딸이, 욕할 줄 모르는 큰딸이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 우리 아빠를 또 때렸어. 나쁜 놈들, 우리가 너희들 예수 믿고 군받으려고 왔는데,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작은 딸은 좀 소심해가지고 말 못하고 울면서 피아노에 앉아서 그 피아노에서 피아노를 쳐요. 그 피아노 성가를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해요. 큰딸이 동생이 피아노 친 데 가서 노래를 해요. People need the Lord. 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1: 네.
0: 그들은 무엇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보스럽지 않아.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뛰어와서 아빠를 부둥켜 안고 둘이 네. 울어요. 그 저도 두 딸을 안고서 얘들아 울지 마.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야. 고난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길 믿어 아빠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는 맨날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울지 않고 맨날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만 해. 그리고 소리를 네. 울었어요.
1: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왔는데 그 러시아 그 영혼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겠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0: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1: 네.
0: 참 하나님이 또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착하고 또 믿음으로 잘 자라는 성도를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 말로 설교하고 예배 드린 지가 20년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한국 사람은 저와 저 아내밖에 없어요. 네. 다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1: 네.
0: 그런 교회를 운영하면서 러시아 말로 한국말로 세례주는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1: 네.
0: 러시아말로 세례주고 유아 세례주고 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
1: 네.
0: 그들이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들이 유색인종주의자 아닙니까? 그들 중에 택한 백성들 참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딸들도 고난을 당하고 저희도 그렇게 고난을 당한 중에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1: 아멘.
0: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두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빠 엄마 대학만큼은 꼭 한국을 가게 해주세요.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중고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알아보니까 그게 논술 시험을 봐야 된대요. 아이들한테 너무나 미안해요. 통곡을 하면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할 때 엄마 아빠처럼 돈 없는 목사님 가난한 선교사한테 시집 안 갈 거야. 나는 아주 돈 많은 장로님하고 결혼해갖고 가난한 목사님 선교사들 많이 도울 거야. 좋은 대학부터도 못 보내주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1: 네.
0: 근데 한국에 못 오니까 아이들이 자기네 힘으로 미국 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보내고 또 거기서 정하는 시험을 봤는데 기독교 좋은 대학 다 붙었어요. 아이들이.
1: 할렐루야.
0: 뭐 고든 대학, 바이올라, 휘튼 대학 다 붙었는데 아빠 저 휘튼 대학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미안하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 우리는 등록금 못해줘. 아이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디 대학 가고 모디 칼리지하고 또 에즈베리 대학에 지원서를 냈는데 큰딸은 모디 대학을 4년 무료 그리고 또 대학원까지도 무료로 다
1: 할렐루야.
0: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딸이 대학을 가는데 에즈베리에 합격했는데 또 돈이 없어서 못 보내요. 그런데 에즈베리에서 특별한 장학금이 있는데 여기에 도전해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딸이 몇 개 에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연락이 와나요. 우리 함께 많이 기도했어요. 밤에 자는데 작은 딸 방에서 큰 소리로 비명소리가 들려요. 놀라서 뛰어들어가 봤더니 합격을 축하합니다.
1: 할렐루야.
0: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년에 한 명 주는 외국인 장학생에
1: 네.
0: 합격했습니다. 4년 학비 무료, 4년 기숙사비 무료, 4년 식비 무료. 애들하고 손잡고 통곡을 하면서 네.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애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가 계속 남아서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축복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캔에

0: 했는데 동네 깜빡이들한테 마구 폭행을 당했는데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미국 대학 대학원을 주님의 은혜로 다 졸업하고 미국 형제들 만나서 잘 결혼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가끔가다 미국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두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엄마 가까이서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자식이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 너무 귀엽고 다 성인이 됐지만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와, 이렇게 러시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두 자녀를 행복하게 키워주시고 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옆에서 우리 사모님 이미아 선교사님 눈물 닦고 계시는데 얼마나 정말 러시아에서 어려운 세월을 보내셨을까. 하지만 천국에 제가 보기엔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병도 치료받으시고 예.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계시는데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0: 네네.
1: 러시아 찬송가를 지금 만들고 계시네요.
0: 네. 저는 1995년에 처음으로 복음성가 151곡을 앵커 프로그램으로 찍어갖고 복음성의 집을 냈어요. 좀 유치한 거지만 그걸 내서 구소련 한인 선교사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그거 출판해서 많이 보급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1999년에 구소련 한인 선교사에서 저를 찬송가 편찬 위원장으로 위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찬송가 편찬 위원장이 돼가지고 사명을 받았으니까 저와 함께 세 사람의 찬송가 편찬 위원 넷이서 찬송가를 만들려고 수고를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안 돼요. 왜냐면 세 분들은 전공이 달라요. 지휘나 성악이고 저는 작곡. 이기 때문에 작곡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 분들은 피날레 프로그램 다루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길 결심해서 5년 넘게 361곡의 찬송가를 선곡해서 가사 잘못된 걸 수정하고 제가 4부 악보로 피날레 뮤지컬 프로그램으로 361곡의 4부 악보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인 선교사회에 무상으로 기증을 했어요. 저는 출판할 재정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에 보냈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제 보급이 돼서 여태까지 왔는데 저게 정보가 필요해졌어요. 저는 너무 지쳐갖고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또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70여 곡에 그때 들어가지 않았던 좋은 찬송가 한국 찬송가에는 있지만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제가 직접 번역할 건 번역하고 사부 악보가 없는 건 제가 사부로 직접 편곡하고
1: 네.
0: 또 이번에 제가 겸손하게 제가 작곡한 건 과거에 넣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두 곡이 제 작곡한 것도 넣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70여 곡을 증보해서 이번 주에 인쇄소에 다 넘겨줍니다. 이거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0: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모든 번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들고 큰 애를 받고 러시아 교회 음악에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멘.
0: 뭐 후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 방송 가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러시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뭐 점심 한 끼 또 커피 한 잔 아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우리 선교사님 연락처 하나 알려주시면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0: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사용한 건데 010-2565-2892입니다.
1: 네.
0: 010-2565-2892.
1: 네.
0: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 좋은 곳에서 초청이 와요. 당신 이제 선교사 그만해도 된다. 들어와라. 함께 일하자.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우리 집 들어가지 않겠니? 들어가고 싶지 않니? 다 들어가고 싶어 하다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마지막에 같이 얘기했어요. 내 두 딸도 아빠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지금 간다면 아예 오지 않은 게 더 낫을 것 같아.
1: 네.
0: 여기 성도들 어떻게 두고 가라는 거야? 아내도 고생이 되지만 아니야 아직 남아있을래. 전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또 제가 남아있자 그랬다는 나중에

0: 무슨 구박을 받을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좋다. 우리 남아있죠.
1: 네.
0: 이런. 그래서 여태까지는 모두 남아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정말 이 허춘강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러시아 영혼들이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메신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네.
1: 예. 방송 들으시고 아 우리 허춘강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역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알려드린 전화번호로 연락하셔도 좋고요. 극동방송으로 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허춘강 이미화 선교사님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나눠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0: 네네네. 찬송가 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아멘. 큰 은혜가 되고 러시아 교회막이 큰 발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과의 복음성곡을 합쳐서 합본을 만들었는데 726곡으로 만들었어요. 2017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년에 곡의 95곡을 더 증보해서 네 번째로 좋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저는 사실 행정적으로는 은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오냐 하면 그쪽에는 군사작전이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려운데 성도들 다 놔두고 그냥 올 수 없어요. 선교지는 목자가 부족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군사작전이 빨리 다 끝나게 되기를 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경제 지대도 있고 뭐 요즘 미국 이란과의 전쟁도 있고 기도 빨리 끝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나 마음 놓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 아멘.
0: 또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모스크바 미르 교회라고 그래요.
1: 네.
0: 제르코프 미르. 근데 미르는 뭐냐 하면 세계란 뜻도 있고 평화. 라는 뜻이 있어요. 그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 우리 교회 이름은 예수님의 미르다 해서 교회 이름 미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권위를 다 이양해주고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후임자를 많이 인터뷰해봤지만 뭐 다 불합격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떠날 걸 생각하고 엑짓 플랜으로 사역자들 많이 세웠지만 일하다 보면 사역자들이 수평이동도 하고 또 어디론가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헌신되고 충성된 러시아 현지인 목회자가 있다면 후임자로 추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현지인의 조직된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한 텀 정도 4, 5년 정도 더 일하고 현지인들에게 물려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단에 관계없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된 한국 선교사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기도해 주세요.
1: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0: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1: 네, 로마서
0: 참 이상해요, 피디님. 내가 축복의 말씀 여기 있어서 로마서 10장 15절을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1: 네.
0: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이 로마서 말씀대로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두 분 선교사님 만나 뵈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 두 분의 건강과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분의 사역에 늘 보내는 선교사로도 동참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PD님.
1: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스크바 미르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러시아 선교사님이신 허춘강 이미화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빗방울이나 이슬비가 아닌 소낙비를 내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실 때 우리가 받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퍼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비, 소낙비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찬송가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고 간구고 또 응답되길 소원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김도연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아까 나눴던 말씀이죠.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성경에서요, 이 큰 비, 늦은 비,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때가 있죠. 바로 이 글을 쓴 이스라엘은 비가 정말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때가 가뭄의 때이든 때로는 무거운 먹구름이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온갖 종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2장 23절 말씀입니다. 짧은 찬양하는 시간이지만요. 오늘 마음을 열고 또 성령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심영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내가 매일 기쁘게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앞선 곡 클래식 뮤직 버전이죠. 비 준비하시니 심영진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사랑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편안하거나 또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Chris Rice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보게군은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페르난도 올테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었고요. 앞선 곡,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크리스 라이스의 찬양으로, 캐시 트로클리의 오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들을 찬양은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받은 예전의 그 은혜들을 끌어다 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의 그 은혜,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 찬송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초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피아월십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금 들은 아이자 61의 당신은 영광의 왕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아쉽게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에도 또 쉽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찰스 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작게 보게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그분은 이미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길 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크리스 탐린의 찬양 들으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38선을 넘어야 했던 한경직 목사님과 피난민들은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 중공군의 총소리가 탕탕탕탕 들려오는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진흙탕길을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극한의 그 고통의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피난민들은 주저앉아서 통곡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경주 목사님은 그곳에서 돌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밤새워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체절명의 밤,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경직 목사님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아침 해가 뜰 무렵 신비로운 안개가 적군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드린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소양의 마라나타, 김수진의 선하신 목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당시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했기 때문에 주인이 혼인집에 다 누우면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깨어있는 종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 깊은 밤중에라도 주인이 왔을 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밤새도록 깨어있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그렇게 인내한 종을 주인처럼 대접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충성됨과 정직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한 그대로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뇌와 인내와 수고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적인 열심을 잊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붙들고 인내와 수고를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빛 되신 주, 페이스 워십의 꽃들도 손재석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빛 되신 주,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손재석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던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빌포르드 감옥에서 춥고 깜깜한 지하 독방에 갇혔었다고 합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육신은 쇠약해져 갔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깊고 어두운 극한의 공포와 고립감이 매일 밤 틴들을 옥죄듯이 힘들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틴들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희미한 등불 아래서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은 신약 성경 번역 작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비록 틴들은요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지만 틴들이 밤을 지새우며 묵묵히 흘린 수고의 눈물은 영국 전역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향한 틴들의 영적 열심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날 수억 명의 성도가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열매로 풍성히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차디찬 감옥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지켰던 틴들 우리 순교자님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피아워십의 주를 악모하는 자, 마커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피어워십의 주를 앙모하는 자, 마코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 조선에 들어오셨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그 배가 불타오르고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칠흑 같은 밤, 영적으로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공포에 떨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자 한자 새겨놓은 성경책들을 강가에 던지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건넸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헌신은 그야말로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의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님의 육신은 그날 밤 죽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셨지만 선교사님이 밤중에 뿌린 그 말씀의 씨앗, 영적으로 어두운 이 밤중에 뿌린 이 빛과 같은 말씀의 씨앗은 조선 땅의 기독교 복음의 불길을 지피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드린 그 믿음의 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국 교회 위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폭발적인 부흥의 축복으로 넘치게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갚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은경의 날 세우시네,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원웨이 승어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기 원합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전은경의 날 세우시네,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원웨이 승어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마틴 루터는 황제의 서슬퍼런 그 체포영장을 피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성벽 안의 좁은 방, 사방이 정막하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칠흑같은 영적인 밤을 보내게 되죠. 몸은 병들었고 외로움과 영적 공격이 극에 달한 절망의 그 시간이었지만 루터는 그 어둠 속에서 펜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워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 안의 외로운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해온 온몸으로 사투를 벌이며 영적 파수꾼의 자리를 지킨 이 루터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가 밤을 지새우며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은 마침내 인쇄되어서 독일 전역의 민중들에게 말씀의 등불로 환하게 타올랐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거침없이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고립의 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묵묵히 인내한 이 루터의 영적 열심을 잊지 않으심으로 주님께서는 루터를 통해 어둠에 갇혀있던 수많은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복음이라는 넘치는 축복으로 이 루터의 헌신을 풍성하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므로 마지막 곡 다윗과 요나단의 내가 어둠 속에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데 날이 선선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긴 무더웠던 여름에 선선한 바람은 우릴 기분 좋게 합니다. 그날의 그날 같은 똑같은 매일의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분명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입추를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계절은 바뀌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내 영적인 삶도 이렇지 않을까? 매일의 일상에서 나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 꾸준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분명 내 영은 성장하고 있음을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성경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무에네 오 신실하신 주 찬송과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한부영 플레이트의 예수로 살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요. 정규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서머 스페셜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다양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눴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주변에서는 어떨 때는 좀 날이 선선해서 에어컨을 안 켜고 잤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는 시도를 못 해봤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날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새벽과 밤에는 조금 선선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정말 이 길고 무더웠던 폭염 가운데 있었던 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는 째깍째깍째깍째깍 하고 돌아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입추를 지났죠.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는데요. 입추를 지나서 그런지 정말 선선해졌더라고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언제나 들어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옹의 프레이어 함께 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높아지고 마른 산

파헤친다.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고요. 가을이 되면 또 기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 동안에는 너무 더워서 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선선한 계절에는 좀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선곡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구약성경에 있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아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래 참음이 수동적인 것이 아님을 가르치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터 마셜 목사의 기도문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내 힘으로 당장 해결하고 싶을 때 나의 열정과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기에 오래 참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것이죠. 오래 참음은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담대한 영적인 행동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거룩한 기다림을 이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페르난도 우르체가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트루바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패러슈트 밴드의 Complete 띄워드리고요. 예서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예술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지치고 힘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을 하세요? 마냥 누워서 쉼을 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좋은 것을 먹거나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보양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뭐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치료다 해가지고 금전적인 어떤 이득이나 보상을 받게 되면 회복이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무더위가 지속된 한여름에는 그래서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서 또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휴식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요. 북녘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떤 육체 회복이나 정신적으로 지침을 회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된 회복은 주님께로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새로운 힘도 주시고요. 또 일어설 그 힘과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내 육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을 또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새 힘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전해드렸어요. 인생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럴 때 다그치지 않으세요. 내 곁에 와서 쉬면서 회복하라. 새로운 힘을 받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조금은 버겁고 지치고 때로는 이제는 막다른 길 같고 힘이 없다 부족하다 느껴지더라도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 내밀어서 힘주시는 분, 또 앞에서 이끌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만나고 계실 텐데요. 또 극동방송 FM 채널을 통해서도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09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통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샬롬 해주셨는데 남북한의 상황도 그러네요.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또 단절을 외치면서 서로가 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복음 통일의 그 마음 계속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마 깨어 계시다면 또 기회가 되신다면 자주 함께 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남한 지역의 날씨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한 지 80여 년에 달합니다. 분단 이후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구출하기 위해, 탈북민의 정착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땅에는 수많은 탈북민 성도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사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로 삼아주셨는데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전하고 계신 탈북민 김보빈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집사님의 사역과 또 탈북민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북한에서 안 태어났으면 오늘의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섯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보면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항상 에너지가 넘쳐서 늘 웃음이 만발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일어나서부터 거울을 보면서 스마일 하면서 오늘도 잘할 거야,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낼 거야, 그 어떤 일에도 제가 우울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내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솟아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겪을 만큼 아픔은 다 북한에서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제가 13살부터 생선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때 18살에 제가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많은 아사자들이 났을 때 저희 집에서도 8식구 중에 5식구가 아사로 돌아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저희 두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제대로 가지 못한 거예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마누라들이 나가서 뭐 두부밥 장사하며 인조고기밥 장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남편들은 집에서 술을 먹고 외상을, 언니들은 그 남편들의 술 외상 가지고 빚을 물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숙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한 대 있던 밑돈의 돈을 다 언니들한테 넣어놔주고 제가 중국 가서 한 달

돈만 벌고 오리라 결심하고 떠났던 길이 결국은 제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냥 뭐 어느 한족 남자한테 팔려가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가정의 뭐 며느리로, 뭐 이렇게 한 자녀의 엄마로 지극히 살면 되는데, 그냥 나는 그 집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자기네 종자를 받을지 못 받을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원숭이 마냥 구경하러 왔을 때 자궁에 루프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수치감을 받았습니다. 여자로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제가 자살 시도를 하게 됐는데, 세 번의 자살 시도를 했는데 눈을 뜰 때마다 제가 병원인 거예요. 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분가를 요청하고 살고 있을 때 제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5월 4일이면 예정일인데 4월 26일 날 11명의 경찰이 와서 저를 들어서 경찰차에 실어서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한 뽐대는 주사바늘에 약물을 투여해서 제 뱃속에 약물을 투여해서 사산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만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의 기쁨은 엄마들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나면 예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기쁨이 있잖아요. 죽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엄마한테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낳아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낳았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 살아서 나온 아기를 의사가 목 눌러 죽인 거예요. 그 목 눌러 죽어서 효과로 먹은 갓난 아기를 다리 거꾸로 들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딸 아이라고. 그때 제가, 북한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선전대나 이런 데서 발성 연습을 할 때 해마다 봄이 오면 산가들에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계절의 봄은 오는데 내 마음속에 꽃은 언제 피려나, 내 마음의 계절은 언제 찾아오려나,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했어요. 항상 중국에 팔려가서도 그 항신료 때문에 먹지 못해서 이 밥을, 쌀밥을 물에 말아먹고 계란밖에 먹지 못할 때 배고파서 온 주제, 거지에서 온 주제, 뭔 가리는 음식이 이렇게 많냐고 할 때, 저희는 나라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 잘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세뇌가 무섭더라고요. 이 죽은 아이를 출산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제 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오늘에 이렇게 된 것이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고 나를 지켜줄 주석이 없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세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어, 나를 지켜줄 영도자가 없었다고 제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다시 저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를 출산을 하니까 이제는 같이 사는 동거인의 엄마가 저희 자기네는 딸이 필요 없대요. 아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들을 많이 낳은 집하고 딸을 바꿔오래요. 7월 달에 태어났는데도 예쁜 이름을 지어준다고 눈 설자에 꽃부리 영자를 따가지고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었던 네일을 잘라서 바느질해서 네일을 이렇게 만들어 입히고, 그러다가 60일 되던 날에 어느 자매님이 저인데, 아, 자기가 있는 곳에 누군가가 유모차가 있는데 필요하냐고, 어차피 하나에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받으려고 제일 뒤에서 문 열고 들어오니까 옆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 있었던 돈은 20원 전부였어요. 그 20원의 가치가 중고 유모차라는 그 가격을 대비해서 제가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씨까지 써가지고 제가 넣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나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날 알면 어느 말이 아냐고, 왜 내 이야기를 이 사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냐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다 참석하고 나니까 유모차 한 대만 받는 줄 알았더니 신생아 용품이 가득 주는 거예요. 수입대, 북한말로 수입대 지출이 많네. 20원 유모차 중고 가격으로 저는 바쳤는데 신생아 용품이 플러스해서 더 많이 왔잖아요. 그때 제가 만들어 있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예쁜 입히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옷을 예쁜 거를 못 입히니까 아기도 안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밀었어요, 남자애처럼. 근데 그 예쁜 옷을 입히고 나니까 그 머리를 민 것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혔는데 남자애같이. 그냥 두 번째 주가 되는데, 그래도 뭐 저는 유모차를 실어 왔으니까 뭐 교회 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또 저한테 유모차 가지러 가겠다던 자매님이 한 번쯤은 전화 올줄 알았거든요. 근데 8시 넘었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안 오지?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초보적으로 한 번쯤은 내일 한번더 가보지 않겠냐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고 하니까, 오, 갈래? 그러는데, 안 가! 하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본심이라는 게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근데 그 밤이 한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기다려서 등에 아기를 놓고 자전거 타고,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5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 저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또 아픈 거예요. 또 전도사님은 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회는 힘들었어요. 안 가면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 제가 내 다리가 굽혀지고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가 되는데 항상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춤지지 흘리던 내가 제일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머리에서는 죄인이 아닌데 입술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감옥도 아니고 구치소도 아니고 뭐가 잘못해서 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하지? 입술로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곡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내 몸에서 뭔가가 욱욱하고 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채소대야에 조금 못 넘게 다 토한 거예요, 가래를. 그렇게 많이 토했는데 음식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가래를 그렇게 많이 토했던 거예요. 그때 영적 기도를 할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하는 순간부터 내 몸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저는 하나님의 나를 창세부터 저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모르실 게뭐 있냐고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협박하다시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자매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는 잡혀 나가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세상 말을 너무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자매님, 감사합니다. 100번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집에 와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감사 100번으로 끝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주는 말하는 저 은사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간절하게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통변의 은사까지 주십시오 하고 다시 기도를 해서 20일 만에 통변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결국은 성탄절날 어디 어디 예배당에 가게 되면 어느 집 며느리가 거기 있다 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와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저희 딸을 사용하셔가지고 덜 지난 아이지만 어린아이 품은 그 아이를 보면서 경찰이 동네에서 신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기적같이 다시 제가 경찰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력설날에 저희 딸이 폐렴으로 이변하게 됩니다. 폐렴으로 15일 동안 이변을 하면서 혈관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쉬는 쉬면 쉬는데 애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아과 원장님이 이제는 마음의 준비하세요 하고 저를 아기를 놓고 퇴원시키는 거예요. 퇴원시켜서 등에 아기를 놓고 간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저 같은 애를 던지고 제가 맨 땅에 추운 겨울에 2시간 동안 하나님, 차라리 그때 죽은 아이처럼 내 품에 안겨주시지나 말지, 왜 1년 동안 내 품에 안겨놓고 정을 다 주고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눈물 통곡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난리를 치고, 교회를 지키던 할머니가 오늘이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울까 하고, 실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애는 저 밑에서 버더덕 버더덕 대고 저는 맨 땅에 앉아서 뒤굴고, 근데 갑자기 한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아이가 필요합니다. 제 아이를 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아이가 엄마 하고 제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선 이름으로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설령아 놀라서 설령하고 부둥켜 안아야 되는데 제가 저희 딸한테 갑자기 운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딸이 운해라고 이름이
밖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얻고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너네가 고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고쳤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애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정신 돌아서 다시 병원에 온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애가 등 뒤에서 활짝활짝 웃는 애를 보면서 본인도 12달 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덩어리를 버려버리고 온 가족이 소아과 원장님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방공망 부족을 틈타 러시아가 미사일 공습을 강화하고 동부 전선에서도 추가 점령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소모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상 간 이념 갈등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대립으로 외교 관계까지 격화하면서 중남미의 좌우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의 개발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가 기업 공개에 나선 가운데 딥시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중국 AI와 로봇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 축소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가을철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는 사례가 늘자 보위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의 양곡 판매소를 돈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과 판매소의 곡물 가격 차이도 5% 이하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이 구단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물려받으며 새 시즌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으며 항구도시 오데사에서도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12명이 부상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 공습이 거의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P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부족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걸프 지역에서도 패트리어트 수요가 늘면서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으로 러시아 접경 지역을 공격해 벨고로드에서 6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마을 두 곳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진격하면서 장기화한 전쟁의 소모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남미의 양대 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상 간 이념 갈등 끝에 외교 관계까지 격화하면서 대립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멜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와 맞서는 야권 후보 유세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사 대리급으로 낮췄는데 아르헨티나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전해졌습니다. 룰라는 복지 확대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반면 밀레이는 정부 축소와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사선에 도전하는 룰라와 내년에 재선을 노리는 밀레이가 상대 진영을 공격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양국의 연간 상품 교역 규모가 300억 달러에 이르고 자동차와 에너지 등의 공급망도 긴밀해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의 전면적인 단절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개발 활동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오픈 AI는 내부 평가 결과 아스트라가 사람의 개입 없이 핵심 시스템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목표만 주어져도 공격 방법을 스스로 짜고 실행할 수 있는 위험 단계의 사이버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보안 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 뒤 다시 개발에 나설 방침인데요. 아스트라는 10년 이상 풀리지 않았던 수학 난제 10개를 해결한 차세대 모델로 공개도 했지만 엿새 만에 사이버 능력에 대한 우려로 개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도 보안 시험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거나 시험용 가상 환경을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공격 능력과 이를 막는 보안 능력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과 국방 등 민감한 분야부터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기업 공개에 나선 가운데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첨단 기술 기업 간의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니트리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5,716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했으며 순이익도 전년보다 약 200% 증가한 2억 7,821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는 약 61억 위안, 우리 돈 1조 2,800억 원을 조달할 전망인데요. 특히 저비용 고효율 인공지능 모델로 주목받은 딥시크가 약 300억 원을 투자하고 유니트리와 휴머노이드용 AI 모델과 고성능 범용 로봇, 대형 언어 모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로봇의 기계 설계와 동작 제어에 강점을 가진 유니트리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딥시크가 결합해 낯선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간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로봇의 두뇌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자체 기술 생태계 구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 재무부가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말 5.28%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재무부가 최근 국채 발행 계획에서 향후 발행량의 증가라는 기존 표현 대신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 발행량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채 공급을 줄이면 채권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도 일본이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기 국채 금리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등 실물경제의 금융비용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만으로 장기 금리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가을철 군입대를 앞두고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입대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는 사례가 나타나 보위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기업소들이 가을 초모 대상자 명단을 군사동원부에 제출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당 청년 동맹 간부들이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모들로부터 달러나 물품을 받고 명단에서 이름을 빼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대 대상자 명단 누락을 돕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으며 전국에서 군사동원부에 제출된 명단의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지자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보위기관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진에서는 뇌물을 받은 간부들과 이를 제공한 부모들이 보위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열악한 군복무 환경에 더해 러시아 전장으로 파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 초모가 러시아 추가 파병을 위한 예비 절차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입대를 막으려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가을 초모와 추가 파병이 실제로 연계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를 대형 쌀 도매상인 돈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양곡 판매소는 인민위원회 양정과의 지시와 관련

관리를 받지만 실제 곡물 확보와 판매 등 일상적인 운영은 기존 시장에서 쌀 장사를 해온 돈주들이 맡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돈주들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부족한 자금과 곡물 수매 유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기존 쌀 도매상들은 농장과 생산자, 중간상인 등으로 이어지는 자체적인 메인망을 갖추고 있어 국가기관보다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곡물 관리 경험도 있어 판매되는 쌀의 품질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곡 판매소 출범 초기에는 시장과 판매소의 곡물 가격이 약 30% 차이가 났지만 현재는 격차가 5% 이하로 좁혀졌고 최근처럼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를 때는 판매소 가격이 시장보다 비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식량을 공급한다기보다 개인 장사꾼이 쌀을 판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국민일보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프로축구 선수 이강인이 구단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물려받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친선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을 치렀고 한국 팬들 앞에서 이례적으로 입단식도 가졌습니다. 이강인이 받은 7번은 구단의 대표적인 공격수였던 앙투안 그리즈만이 사용했던 등번호인데요. 지난달 말 약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50억 원의 이적료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한 이강인은 구단과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자신을 원한다는 진심을 느꼈고 더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 순간 발전하고 싶은 선수라며 새로운 팀에서도 100%가 아닌 120%를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시메오네 감독도 이강인을 겸손하고 노력하는 선수라고 평가하며 그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이강인이 과거 그리즈만처럼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만 구름 가득하겠고요. 이어서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함경도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강릉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3도, 강릉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 지역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4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3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5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 대구 34도, 부산 33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제주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5도, 신의주와 개성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개성 31도, 신의주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청진 23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이 27도, 청진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남해 동부와 제주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남해 바다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고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활에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녘의 영혼들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문자 등 보내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중에 첫날인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긍휼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뢸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좁은 길과 오르막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눈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그리고 호사나 싱어즈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누구를 행복하게 하느냐? 모든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법도를, 말씀을, 교훈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밤낮 묵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을 주시는데 흡족하게 주시려고 그랬는데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대접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사람보다 커다란 가마솥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다 복 담아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디다 복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묵상하는 사람.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람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적인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랬죠. 뿌리가 강가에 있으니 마치 하나님의 진리, 긍휼, 은혜, 강가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 세상이야 가물든 말든 늘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죠.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은 악한 재산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복보수같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실을 맺는 사람.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아다 볼 때 과연 내가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나?

0: 돌아다볼 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워시빌더스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 가운데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신분증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과 그 탈북 여정부터 정착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착 1년차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리톤 김성결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니스트 최준혜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과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한국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각자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 정착 8개월 차,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을 모셔봅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 바로 함께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인데 저희가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지금 북녘 땅, 고향 땅을 떠나온 지 그래도 기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네. 선생님의 기억 속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저희 기억 속은 저 조선에 떠나올 때 조선이란 북한이란 나라는 매일과 같이 아우성 소리고 매일과 같이 죽어가는 그런 시체뿐이고 내가 거기서 죽으면 아이들 둘 엄마가 아이들도 죽게 되는 것이 거기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제가 거기서 더 살지 못했어. 내가 죽으면 아이들도 죽겠지 하는 그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아이들을 벌어 먹이자고 중국으로 돈을 번다고 떠난 것이 결국은 달려왔습니다.
1: 아,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 때 북한에서 보내신 거죠.
0: 네.
1: 그렇게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중국에서는 몇 년 동안 그럼 계셨던 건가요?
0: 2001년도에 넘어서 중국에서 25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1: 그렇게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0: 우리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어찌 이 시간에 다 담아서 이루어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선생님의 가족분들을 향한 그리움도 있고, 선택들도 있고, 또 이곳에 오기까지의 무수한 여정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북녘당을 또 지난날을 다시금 바라보실 때,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매일같이 또 기도하시고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시고 신앙생활도 하고 계신데 그런 북녘당을 향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조선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하나님이란 하자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국 땅을 정말 구상을 건너 바다 건너 건너오고 건너 힘겹게 건너와서 태국이란 나라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하나님 공부를 한다 했어. 내가 올렸구나 하고 무서운 생각도 나고 도망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루 이틀 지나며 하나님 공부를 하며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석기에 내가 그 험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정말 힘들게 온 것이 무사히 도착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였던 것을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0: 오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다다르셨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오시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계세요, 선생님. 그럼 이 땅에 오신 지, 그러니까 남한에 첫 발을 내디디신 지 이제 막 8개월 차가 되셨는데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희 기도 제목은 그저 조선에 두고 온 우리 북한에 두고 온 우리 아이들 우리 두 아들과 중국에 두고 온 아들 위해서 매일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밝은 악기를 밝혀주시고 그 아이들이 죄를 지지 않고 살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정착 생활을 잘하게 하고 앞으로도 좋은 직업을 만나서 돈을 벌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돈도 보내주시고 매일과 같이 저는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0: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가장 선한 길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눈물 가운데 서려 있는 가족들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선생님의 가족분들도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이별해야만 했던 우리 북녘의 가족분들도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그분들에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준다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1: 하나님은 우리 둘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잊지 못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개척해 주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있겠습니다.
0: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이봉욱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기서 이 은혜와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정 가운데 한 지점 지점마다 주셨던 은혜의 선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선물들을, 그 여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 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가사가 있는 찬송에 이어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남과 북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울림이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한반도를 꿈꾸면서, 그리고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눈물과도 같이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그 눈물을, 기도를,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바로 알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과 기준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을 향하여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시선만을 구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참 진리와 참 자유의 오늘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할게요.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또 우리 대표님의 새로운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20일 갯지렁이 한 통에 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갯지렁이 한 통을 사셨는데 북한에서도 갯지렁이라고 하나요, 대표님?
1: 아니요, 북한에서는 바다지렁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갯지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한국은 그 바다 옆에 갯벌 있잖아요.
1: 네.
0: 그 갯벌 쪽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갯지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1: 북한에서도 바다 지렁이를 이렇게 직접 구매하신 적이 있으세요?
0: 없죠. 북한은 이렇게 판매하거나 아닌 거 없고 본인이 이제 그 잡아다가 낚시할 때 쓰거든요, 이게.
1: 아, 낚시할 네. 때 쓰는 거.
0: 낚시할 때 쓰는 것 때문에 싼 겁니다, 이게.
1: 그럼 한 통에 5천 원 사셨는데 한 통에 몇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0: 네, 보통 보니까요. 갯지렁이 길이가 거의 한 15cm 정도.
1: 그렇게, 15cm요?
0: 네, 그렇게 깁니다. 근데 한 20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내돈내산에 해당할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5천 원 하면 너무도 적은 돈이잖아요.
1: 저희가 지난주까지가 너무 큰 단위의 돈들을 많이
0: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1: 전자제품 네. 사가지고
0: 5천 원은 사실은 한국에서 말하면 일반 커피 거죠.
1: 네. 예,
0: 한 잔 마시는 가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일반 노동자 평균 노동자들이 일한다 하면 한 20분만 벌어도
1: 맞아요.
0: 10분, 20분 어쨌든 그렇게만 벌어도 이제 벌 수 있는 돈 될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내 돈에서는 항목이 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궁금할 수 있는 게
1: 그럼요.
0: 이 갯지렁이를 구매하는 걸 통해서 취미생활인 낚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더라고요.
1: 네. 낚시를 원래 즐겨 하셨어요?
0: 그러니까 북한에는요. 간부들도 낚시가 엄청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정년퇴직한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 사회보장을 받는다, 공로보장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놀게 될 때는 할 일 없으니까 낚시를 하는 거 취미예요. 대동강이라든가 압록강이라든가 각종 이제 강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리고 바다 낚시도 하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낚싯대가 북한은 북한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1: 아.
0: 예, 북한은 거의 이제 일본산 아니면 중국산이 지금 다 북한에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는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낚싯대가 북한에서 일반인들 사기는 엄청 비싸거든요. 저희가 낚싯대에 대해서 내 돈에선 해본 적은 없지 않나요?
1: 없죠, 없죠.
0: 아, 제가 낚싯대 지금 앞으로 구매할 계획이 많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낚싯대를 사람들이 엄청 이제 그 간보하면서 그걸 구입하려고 노력해요.
1: 네.
0: 그리고 하나 구입되면 그 낚싯대가 엄청 귀해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그 인근의 영종도 바닷가에서 제가 운동하다가 갯지렁이 가지고 낚시하는 그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낚시하면서 저보고 가는 순간부터 망둥이를 잡아내는 거예요. 망둥어가 잡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와 막 너무 제가 막 취미에 너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한테 낚시대 하나 더 있대요 지금. 와 옆에 앉아 하래요 나보고. 오. 그래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나 그 갯지렁이를 제가 그럼 사올게요 해가지고 제가 사왔어요.
1: 네.
0: 그 옆에 이제 갯지렁이 파는 가게가 있어요. 낚시대도 팔고 거기 가서 갯지렁이 사다가 갯지렁이를 제가 그때 잘라서 이게 끼우거든요.
1: 어머.
0: 그래서 그때 이제 한 5천 원짜리를 사서 같이 했는데 한 4시간 했는데 엄청 많이 이제 잡고 잡는 족족 같이 또 배 따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먹고 막 그랬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1: 손질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0: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 그분이 장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1: 와.
0: 이제 낚시하려게 되면 장비가 뭐냐면 물고기 배를 가르는데 물고기 크기에 따라서 그 가위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1: 어머.
0: 그리고 잡히는 게 요즘에 망둥어 있잖아요. 지금 봄 네. 망둥어가 그 섬에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이 뽐 한 뽐보다 좀 약간 큰 것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 이제 배를 따서 대가리 있는 채로 배만 따잖아요. 머리가 있는 채로 배만 따고 그걸 가져온 양념에다가 깻잎에다 싸서 이렇게
1: 어머.
0: 그 자리에서 드세요. 근데 배 따가지고 바닷물에 헹군 다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용기에 이제 깨끗한 물 담아놓은 게 있어요.
1: 네.
0: 거기다 한번 다시 또 헹궈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쫄깃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1: 전문가를 딱 만나셔가지고.
0: 네.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게 되면 낚시하는 분들이
1: 네.
0: 제가 궁금해하면 설명 잘해줘요. 제가 또 물어보면. 근데 그분은 와서 앉으래요. 그리고 자기 낚싯대 하나 이제 예비가 있으니까 걸로 가지고 해보라고. 근데 보니까 낚싯대가 한두 개 예비인 게 아니라 한 분 나올 때마다 거의 한 다섯 개, 여섯 개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그분이 지금 걸치는 낚싯대도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예비가 더 있다고 그거 한번 가지고 해보라.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북에서 왔다. 북한에서 낚시 하냐. 그 이야기 하면서 같이 잡고 먹고 얼마 그날이 기분 좋았는지.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렇게 자전거 운동하다가 거기 갔던 거예요. 그 영종포에 가면
1: 네.
0: 구배트라고 구배트 거기 이제 낚시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영종도 그 섬에 가면 낚시할 때가 꽤 많거든요.
1: 네.
0: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날 운동 삼아 집에서 한 10km 되는 지점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진짜 그거 맞닥뜨린 거죠.

0: 이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낚시터들이 곳곳마다 굉장히
1: 그렇죠. 잘돼
0: 많잖아요.
1: 있죠. 네.
0: 그리고 낚싯배를 하나 빌려서 아예 바다로 나가시는 분들도
1: 예, 바다 낚시요.
0: 있으시고.
1: 한번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0: 어머.
1: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문 딸이는
0: 네.
1: 바다 나가서 잡았는데 이 발뚝지 같은 큰 이런 참돔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광어도 잡힌대요. 광어 그 북한 말하면 넙치라고 하는데
0: 광어 맛있죠.
1: 고구마적이거든요. 그런 것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럭 있죠. 우럭. 요즘 우럭도 큰 것들
0: 우럭도
1: 잡힌대요.
0: 맛있죠.
1: 네, 맛있죠. 아, 참 그래. 그분이 한번 저하고 이제 계획을 해서 같이 가자고는 하긴 했어요.
0: 어머, 처음 만나신 분인데.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근데
0: 네.
1: 그분도 은행에 다니시다가 지금 퇴직하신 분인데 연세가 저보다 한 3살인가 5인 분인데 그분도 한 번은 그 지나가다가 저쪽에 손목항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서 한번 지나가다가 그분 낚시하는 거 구경했는데 너무 재미있어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설명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씨가 이상하니까 북한에서 왔다니까 그다음에 너무 또 이제 반가워 가지고 그래가지고 낚시하는 걸 보여주고 그날 또 잡은 것도 집에 가서 먹으라고 또 주기도 하고 막
0: 어머.
1: 그랬거든요. 참 이게 우리 한국 분들 보면 아, 정말 다 마음들이 너무도 이제 정말
0: 네.
1: 그 은혜스러워요. 진짜로. 근데 다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그분들도. 네.
0: 어떻게 딱 그런 분들을 또
1: 글쎄요. 근데 그분들도
0: 만나셔가지고.
1: 참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정말 내가 한국에 온게 얼마나 정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하는 걸 정말
0: 네.
1: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0: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북한에서도 낚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0: 이게 취미용 낚시보다는 생계형 낚시도 참 많을 것 같고요. 근데
1: 그렇죠.
0: 벌목하는 것조차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대동강에 숭어가 그렇게 유명한데 대동강에서 낚시하는 거는 자유로운 건가요?
1: 자유로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이사처럼 그 구부베트라든가 손목항 가게 되면
0: 네.
1: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시간은 피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낚시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놔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곳은 바다가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막게 돼
0: 네.
1: 있어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는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산 물고기를 그냥 넣어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낚시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돈 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영종도에도 그런 낚시터가 꽤 돼요. 몇개 되는데 가보니까 그거는 이제 한뭐 하루 얼마 시간 동안에 얼마라는 비용이 있는데 제가 갔던 그 이제 구부베트라든가 이런 다른 곳들 보면 그건 그대로 이제 가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대동강도 가게 되면 낚시하는 곳 지정된 곳이 있어요. 거기는
0: 네.
1: 그대로 이제 무료로 해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제 북한 사람들도 나이 많아서 집에서 노는 분들이 낚시하러 나오고 그냥 장기 있죠. 장기.
0: 네.
1: 조선 장기. 장기하러 나오고 막
0: 어머, 어머.
1: 그래가지고 대동강 말고도요. 이제 각 지역들에 가면 그 지역들의 강이라든가
0: 네.
1: 바다 가면 바다에서도 바다 낚시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낚싯대가 이렇게 좋지를 못해요. 네.
0: 참, 여기서 낚시하시는, 이제 낚시를 즐겨 하시게 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1: 네.
0: 낚시에 취미를 두신 분들이 이 장벽이 무너졌을 때 북녘당에 대동강에 낚시하러 가시는 꿈을.
1: 좋죠. 대동강 숭어 잡히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기.
0: 그 꿈과 설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날
0: 네.
1: 낚시할 때 보니까, 좀 앞에 한 거기서 100m 거기서 고기가 큰 것들이 막 튀어오르는데, 그 숭어였어요.
0: 어머.
1: 그러니까 숭어라는 게 뭐냐면, 바다에서 살면서 강으로 올라가는 게 숭어예요. 그래서 숭어가 맛있는 이유가 바닷물에서도 살고 민물에서 살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기도 먹고 바다
0: 네.
1: 모기도 먹고 하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잖아요. 근데 숭어는 해도 먹고 또 탕도 해 먹고 그러잖아요.
0: 네.
1: 숭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대동강에 가면 숭어탕집이 엄청 평양에 유명해요. 그 먹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대동강
0: 반가우셨겠어요.
1: 숭어국집이라고 진짜 유명해요, 그게. 아, 그 생각이나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또 약간 그렇네요.
0: 그럼 낚시를 즐겨하지 않는 저도 가서 한번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동강 숭어.
1: 아, 부부관들 나오는 게꽤 많아요. 가보니까 부부관들이 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부관들이 나와서도 이제 그동안 나와서 낚시하면서
0: 네.
1: 여유에 이제 낚싯대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0: 네.
1: 대화 나누면서 이제 가정 이야기도 하고 애들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자 나오신 분들은 또 낚시를 던져놓고 또 그다음에 사색도 하고 낚시는 저도 지금 회사 일을 하니까 지금 그런데

0: 앞으로 이제 일 다 그만두게 되면 나이 많으면 아마 그때는 낙시하러 다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1: 아, 좀 하나님이 좀 이런 시간들, 이런 취미들도 또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0: 네.
1: 저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생물,
0: 네.
1: 물고기를 주시고.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오늘도 이 낚시, 갯지렁이 한 통에 5,000원 결제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낚시하면 우리가 지금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네.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고기를 못 잡는 그 우리 베드로나 우리 그 제자들이 그때 그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서 바다 나가서 그물을 치라 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고기 잡혔습니까? 그때 완전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말씀 속에는 낚시를 하라. 낚시라고 하는 게 낚시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낚는다.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렁텅이, 지옥 같은 그런 이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네. 구원해 주는 걸 가지고도 이제 낚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 이번도 이제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해봤지만은 우리는 이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성경 말씀대로 좋은 대로 인도해가는 그런 낚시꾼의 삶 같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어요.
1: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남과 북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을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성경으로 한 줄

하나씩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다.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찬양 후에 목포 온세대교회 유재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방탕한 길로 빠져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구제의 불능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5월 12일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청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살아온 삶, 추악한 죄들이 떠올랐고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8월 17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 지역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 6시부터 비가 줄어들며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1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북한의 하늘도 계속해서 잿빛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23도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비 소식이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오가는 길 작고 가벼운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남과 북의 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섬김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47장, 새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통합찬송가 347장, 새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석교회 김교민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주님,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숨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도 아시지요.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긴 것 그 자체가 기적인 우리 동포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너무나 험난한 삶의 여정이지만, 아니 너무나 두렵고 힘든 삶이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놓인 이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함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땅에 생명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녘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담대함과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0: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욕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롭게 지내셨지요? 이번 주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욕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욕심은 작게는 한 사람의 하루를 크게는 온 세상에 오랜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자신이 권력을 붙잡는 데 사용했습니다. 러시아의 군대를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불법 남침을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들의 총 사망자 및 실종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은 미국을 악마화하고 남한을 미국으로부터 해방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미국은 악마가 아니며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남한은 남한 자체로 충분히 세계에서 열 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지도자가 욕심을 품으면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고 80년이 지나도록 그 나라 국민들, 북한의 동포들이 고생을 하고 그 이웃한 나라들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죠. 남한과 북한이 전쟁 준비 혹은 전쟁 대비 비용을 절약한다면 다른 데 쓸 수만 있다면 국민들의 삶은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질까요? 남한에서건 북한에서건 의무 입대가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죠. 이 욕심이라는 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 삶

전반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까지 다른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망 나온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 그 세상의 가치관이라 할수 있는 함무라비법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면 포상금을 주었고 숨겨주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도망한 종을 돌려주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 주인은 주인이 되었고,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 종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인의 기회를 위해 종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에게도 자신이 살 곳을 정할 수 있고, 그가 다른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오랜 시간 압제를 당하고 고통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과거를 잘 더듬어 보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압제하거나 그 일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은 미래를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남자와 여자 창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아주 타락한 문화들이 섞여 있는 더욱 타락한 문화를 가진 땅입니다. 그곳은 신전 창기라고 신전에 대기하고 있는 남녀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는 남자든 여자든 창기가 있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규정도 주십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창기가 있을 수도 없지만 혹 창기가 번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도 안 됩니다. 동일하게 개 같은 자의 소득도 예물로 드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 같은 자는 신전에 있는 남자 창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탐욕을 따라 만들어진 신전 창기 제도,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주고 받은 수입으로는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물만 아니라 예배 자체도 그러겠지요. 탐욕을 따라 부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삶을 청산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에 불과한 우상을 대하듯 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죄인도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정당해 보이는 이자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그 이자가 돈이나 곡식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짐과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자를 갚지 못해 부인이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공동체 안에서 고통당하는 형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이자 놀이를 결코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둘째,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광야에서도 그랬듯

0: 가나안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4절, 25절의 규정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낯선 행동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웃이 배가 고플 때 내 포도원에 내 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고픈 이웃들, 그래서 남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낯을 대지는 말라 라는 규정을 통해 우리의 탐욕을 조심하도록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초의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탐욕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때에 탐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두렵더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탐욕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 남한 땅에도 북한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곤고한 가운데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법칙, 탐욕의 법칙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확신을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짖거든 하늘로부터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과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을 탐욕스러운 김정은 독재자로부터, 군부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욕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통합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길을 걸은 지난 날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광야 길을 기억하려면 첫째,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고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선포합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떤가요? 또 똑같은 이야기네 하면서 귀를 막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일찍 자라 하면 그 말이 자녀의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은 금세 마르고 파리해져 결국 영적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살고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는 네 가지 결과와 직결됩니다. 순종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이자 번성의 비결입니다. 과거에 제가 수요 큐티 모임을 인도할 때 평소 모임에 꼬박꼬박 나오시던 분들도 자녀의 입시철만 되면 옆에서 하던 입시생 기도 모임에 가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는 온 마음을 쏟으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모습이 저마다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말씀대로 차지하고 번성함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잔소리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귀찮게 여겨지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광야길을 기억하려면 둘째,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씩 왜 나에게 이런 고단한 광야길이 찾아왔지? 하며 절망하곤 해요. 물론 욥이 겪은 것처럼 영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지요.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내 죄와 교만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진 나를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슬픈 기억, 상처받은 기억에 한탄하지만 구원받은 자녀에게 있어서 광야의 기억은 감사가 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있어야 할 일이었음을 깨달을 때 광야의 기억은 원망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3절 말씀처럼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절한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과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호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더 화려하고 좋은 의복만을 원하기에 슬퍼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기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 불평만 하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징계하시는 사건이 5절에서 보듯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주를 경외함으로 엎드리면 결국 7절 말씀처럼 반드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광야는 어디인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의복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의복만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같은 타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돌보시며 말씀 공동체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만 잘 드리면 세상에서 번성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릴 적 손가락이 잘리는 고난으로 학창시절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대학 졸업을 앞두니 진로가 걱정되었지요. 그래서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채우려고 해외로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새벽에는 마트 청소, 낮에는 식당 허드렛 일,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해야 했어요. 저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부지런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 공고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내 힘으로 개척하려 한 교만이 보이며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나 같은 말씀이 들렸어요. 이후 오페라하우스의 화려함과 해안가의 멋진 저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한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또 백발의 노인들만 가득한 현지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어느 곳이 진정 아름다운 땅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비록 야망을 이루려던 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헐벗지도 주리지도 않게 돌봐주셔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취직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신결혼 까지 했어요. 또 17년간 한 직장에 근무하며 지방에서도 일해보고 쫓겨날 뻔한 고비도 겪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지요. 직장 고난으로 제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을 보게 하시고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땅인 말씀 공동체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저의 적용은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직장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지금까지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라고 해요. 아름다운 땅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환경이 갑자기 화려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교만과 불신이 깨지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자족의 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돌멩이처럼 널린 내 인생의 상처가 말씀으로 해석되면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철과 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어 옥토를 누릴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옥토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배부름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거친 광야를 만날지라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약속의 풍요함에 이르러 진정한 찬송을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0: 목이 곧고 완악한 저희의 죄악된 본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사모하면서도 저희를 살리려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잔소리로 여기며 주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선한 뜻을 알기 원합니다. 질병과 물질의 연단, 인간관계의 고난 가운데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징계였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저의 아픔과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철과 동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이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8.15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오늘 여유롭게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 밀어놓은 책 한 권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살아남기 위해 제 한 몸이라도 추스르고 살자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책들이 많죠. 물론 그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준비된 첫 곡입니다. 축복하노라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 주문이 아닌 대화.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국제기독교 자선단체 티어펀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크리스천 중 꾸준히 기도를 하는 사람은 20%라고 합니다. 이 중 57%는 힘든 일을 겪을 때만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에서 49%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기도를 열려라 참깨처럼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말하는 과정만큼 듣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을 도망다닌 뒤에야 왕이 됐습니다.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던 주님의 응답에 바울은 오히려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올바른 기도의 목적을 배우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쌓아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지신 목자 에바다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음성 외에는 강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어린 양과 노래하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승리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영리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자녀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합격에 대한 소망, 취업에 대한 소망, 이룰 가정에 대한 소망, 내 인생에 주시는 영광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을 투자하면서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큰 은혜 중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과 동행하였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희망과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사면초과 같은 상황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소망이 언제나 항상 범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와 내 환경과 내 육신에 내 삶의 지금 현실에 관계없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알 수 없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귀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오늘 14장이 있기 전에 13장의 이 짐승의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며 장차 되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그 현실을 알게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데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시대를 다스리는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력, 군사력을 이 세상에서 취하여서 교회를 짓밟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기적과 또 경제적 통제와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첫 번째 올라온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666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매매하게 하는데 그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여서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 표를 주고 그리하지 않는 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한다는 그 짐승의 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짐승의 시대로 끝이 났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권을 당하고 그대로 끝이 났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13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4장이 있고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소망의 시온산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13장에서는 짐승의 모습이었는데 그 짐승의 시대를 이기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죠. 그 짐승들은 바다와 땅에서 나왔는데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의 성도들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많은 물소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13장과 14장이 대비되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이 절망이라면 14장은 소망입니다. 13장이 어두운 밤이라면 14장은 밝은 아침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언제나 희망의 아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역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고난에도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넘쳐남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을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 승리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승리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인재양, 6장까지 인재양이 있으면 7장에는 구원의 소망이 나타나요. 일곱 나팔재앙 후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말씀이 그 나팔재앙 이후의 구원의 말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재앙, 완전히 세상이 초토화되는 일곱 대접재앙 이후에도 어린 양의 신부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토록 반복적으로 고난 이후의 구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망이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특별히 14장은 요한계시록 중심에 위치하면서 이 구원의 놀라운 힘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3장의 모든 것이 뒤집히죠. 이때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어린 양이 어느 산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셔요. 왜 먼저 어린 양이십니까? 양 중에,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세력이 어린 양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은 죽음을 당한 방식이었고 십자가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그 제사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악에서부터의 승리였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보라, 저희 죄를, 저희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죽음과 악의 근원이 되는 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기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죽음을 당했는데 죽음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은 시온산에 서 계시는 모습이죠. 이 특별히 시온산에 계시는데요. 시온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보시면 시편 22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미 시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편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편은 1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의 말씀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서로 깨워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가 대적하자, 우리가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자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딱 13장에 드러나는

일이죠. 13장에 드러났던 일처럼 시편 2편 1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분도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심지어 세상의 군함들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자신들의 뿔과 또 자신들의 왕관을 내세워서 그래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하게도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온산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은 성소가 있는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산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산입니다. 그 승리의 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짐승들이 왕처럼 군림하였습니다. 그들이 나타날 때에 일곱 머리를 가지고 뿔에는 열 왕관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왕이다 등장하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하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시대에 그들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온산에선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14장 말씀해 보니까 그와 함께 서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인원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이렇게 경우에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이들의 총수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보고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김상훈 교수님이 집필하신 이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본문대로 깊이 있게 보게 하는데, 물론 구원받은 총수로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정확히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보고 이 단어부터 경계하고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유대인들, 특별한 시기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 7장을 말씀할 때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14만 4천과 2절에 드러나는 하늘에서 나는 자들의 소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14만 4천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7장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산과 하늘 장소가 다릅니다. 또 이 14만 4천을 3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하늘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그들의 노래를 하고 있고 14만 4천은 노래를 배우고 있죠. 노래를 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 칭호인 14절에 보면 처음 읽은 열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데 그 첫 열매임이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유대적 영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14만 4천이 유대인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7장에 나온 14만 4천과 지금 14장에 나온 14만 4천이 어떻게 다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7장 한번 넘어가셔가지고요, 7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3절 말씀입니다. 7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장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7장에 보니까 이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큰 무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이마에 인치는 과정, 소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이

사장에 와서의 완성된 겁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실제 14만 4천일 수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충족한 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모두가 이제는 이마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13장 18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이마에 또는 손에 표를 받는 자는 매매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인데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14만 4천처럼 인침을 받는 자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들은 유대일 뿐이냐? 그렇지 않고 사절에 보는 것 같이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열매라고요? 천 열매입니다. 유대인들이 천 열매가 되는 것은 이 짐승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서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 승리한 무리를 14만 4천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첫 열매가 되어 또 다른 두 번째 열매, 그 다음 열매도 하나님께서 무수히 거두게 하시리라는 열매의 승리의 대표적인 존재들을 이 14만 4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이 14만 4천은 종말의 때에 특별한 시기에 구원받은 큰 무리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들어와야 우리에게 소속되어야 14만 4천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 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종말의 때에 첫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모델이 되고 또 다른 이들의 승리를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신들의 종교단체에 헌신하고 충성해야만 14만 4천에 들 수 있고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물질을 갖다 바치고 더 교주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성도 여러분 너 14만 4천이 들었어? 미혹하면 당신도 나도 14만 4천 아니라고 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성도는 그러한 우리를 미혹해하고 공포를 주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여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단으로부터 바르게 서시는 진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4만 4천의 그 무리들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유대인들이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말씀이냐?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도 심지어 기독교 국가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문법적이고 문맥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오고나 또는 적대시하는 감정이 절대 되지 아니하고 기독론적이라고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어린 양과 십자가 능력 중심의 말씀과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14만 4천이 먼저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과 또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이들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큰 무리가 14만 4천의 무리가 시온산에 서서 그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승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여주는 짐승의 시대의 영적인 군사와 같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정의 군대와 같습니다. 그 정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또 다른 열매가 되어 정의 군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14장의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2절에는 또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장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은혜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보았는데요, 2절에서는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데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웅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거라고도 번역하고요, 하프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현악기, 아름다운 현악기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는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새 노래, 왜 새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새 생명의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요, 옆에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느껴지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아, 저 성도님은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새 노래를 부는 거구나. 아니, 우리 어떤 성도님은 그냥 과거의 습관에 취하여 그냥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옛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새 노래를 부르시며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이 완전히 내 삶 가운데 지배되어서 삶의 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새 노래가 울려 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를 그들이 부르게 됩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하죠.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다.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요. 그런데 그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노래가 달라집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오고 내가 전도하고 갔다 오면 내 노래가 달라져요. 왜요? 삶의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13장의 권한을 통과하는 자들, 그러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하도록 권한을 받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보는데 그들은 시온산에 서 있고요,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요, 노래를 배우고, 그런데 그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군대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군사이면 무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들의 무기를 보니까 다름 아니라 찬송하는 게 그들의 무기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 예배 시간마다 진정한 찬양이 울려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물소리가 되고 새 노래가 되고 조화로운 노래가 되고 실력 있는 노래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노래를 우리께서 주님께서 받으시면 그 노래는 그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이기는 14만 4천의 무리가 되듯, 그 천 열매의 무기가 되듯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찬양은 악한 영을 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많은 물소리로, 검은 꽃처럼 아름다운 노래로, 새 노래로, 그리고 내 인생의 경험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라도 또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훈련을 받으면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를 내 인생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는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승리를 한 가지 보실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시작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성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무기가 찬양이었다면 두 번째 무기는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0: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순결한 자라는 말은 그녀 처녀나 총각이나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순결하다는 표현은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일까요? 저기 절에 가 있는 서 있는 불상이 무서운 우상일까요? 사실 그것은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우상은 내가 내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왕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저조차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진정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승리의 무기가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게 그들의 무기입니다. 다른 무기가 아니라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 그 첫 열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온산에 승리하신 어린 양이 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세상의 승리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찬람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그 법칙을 따라가면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짐승의 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며 예수님께서 사셨던 데도 우리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데도 우리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거짓이 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다. 악한 영들과 13장이 드러난 짐승의 대표적인 미혹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따르는 자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의 백성이고 그들은 세상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거짓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따르시는 진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린 양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시온산에 짐승의 때에도 14만 4천의 승리의 첫 열매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 승리의 첫 열매자들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열매에 그리스도의 많은 물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설 것인데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의 대상이 바로 그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무기로 새 노래를 부리고 많은 물소리로 하나님 앞에 검은 것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이 땅의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결한 무리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주보혈 감리교회 유재홍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이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8월 17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간증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집회 장소에 갔어요. 앞자리에서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의자 앞에 한 상자가 보였습니다. 상자에는 핸드폰 뭉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학생들이 수련회에 은혜를 받으려고 이 기간 동안은 핸드폰을 안 하기로 하고 핸드폰 전체를 수거해놓은 곳이었어요. 찬양을 따라 부르는 순간 앞에 그 핸드폰 수거 박스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핸드폰을 걷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야,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자 저렇게까지 결단을 한구나. 나는 요즘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어떤 뭐 실제적인 음성은 아니었더라도 마음속 깊이 울리는 도전이 있었어요. 부족했지만 수련회 집회 동안 저도 미디어 금식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 이 부분을 친구들과 나누니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뭐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뭐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며 순종하는 과정 속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결단할 수 있는 이 8월 17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 지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라사랑축제가 은혜롭게 잘 마쳐졌죠. 참 많은 친구들이 결단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시험기간, 또 학원 여러가지, 또 집안의 일정들, 여러 개인적인 상황들을 내려놓고 결단한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 그 찬양하며 결단했던 어린이 합창 단원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스태프들의 헌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남아나는 기쁨들이 넘쳐나는 복된 월요일 아침, 휴일이지만 이 휴일에 올바른 선택, 또 결단의 선택, 주님과 가까워지는 선택들로 힘있게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같이 하시죠.

그날 결단했던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쳤던 우리 친구들은 각 교회에 돌아가서 조를 짜서 카톡방을 만들었고요. 기도회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같이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한 것을 내용 올리는 그런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실전을 하는 거죠. 결단을 했는데 학생들의 그 결단 가운데 순수하고 소중한 그 은혜의 경험들이 모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이 휴일에도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기로 결단하신 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단하신 것 아니겠어요? 또 이 휴일에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기 위해,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침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 승리도 패배도 결단의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감히 도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천천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단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에 저는 이 아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차고 충실한 한 걸음이 모인 것, 그것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은 아시겠지만 우리 광복절의 대체 공휴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광복절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한 번 더 저희가 방송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독립유공자들의 삶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거룩한 결단, 실질적인 선택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선택, 그들의 그 마음들을 더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 함께 찬양하고 계시죠? 우리 한 곡 더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송하고요. 잠시 후에 광복절 특집 우리 인문학을 하나님께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에디트 에바 에거의 아우슈비츠의 무용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무대를 꿈꾸던 16살 발레소녀 에디트 에바 에거. 어느 날 그는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극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우슈비츠였습니다. 박수 대신 군화 소리가 들렸고 화려한 의상 대신 줄무늬 수용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1944년 그의 가족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고 부모님은 죽음을 당합니다. 어느 날 악면 높은 나치 의사 맹겔레가 에디트에게 춤을 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 앞에서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에디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가운 수용소 바닥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대 위에 서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몸은 아우슈비츠에 있었지만 마음은 철조망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에디트가 자신의 책에 붙인 원제는 The Choice, 곧 선택입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에 갈 것인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질 것인지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게 마음까지 내어줄 것인지 작은 희망을 지킬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상처 이후의 삶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나의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겠다. 에디트는 아우슈비츠에서 춤을 추며 좌절과 낙심, 절망 대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된 후에도 복수와 분노보다도 주님이 주신 비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힘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흘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열매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날마다 붙들었던

0: 선택의 열매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좌절할 이유가 넘쳐났고 화투판과 술잔과 허무 속으로 숨어들 명분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들은 그 손쉬운 도피 대신 차디찬 감옥과 이역만리 만주벌판을 선택했고 육신의 안락 대신 조국의 내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선택하지 못했지만 빼앗긴 뒤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트가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감고 무대를 상상했듯이 그들은 식민지의 캄캄한 밤에 눈을 감고 광복의 아침을 상상하며 싸워갔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광복절 특집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광복절 대체 휴일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또 오프닝 말씀 또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독립유공자들의 그 삶,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거룩한 결단이 있었죠. 가문과 나 육신의 안위, 심지어 하나뿐인 목숨까지를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의 길을 걸었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의 그 선택은 단순한 마음에만 그치진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그렇기에 그 열매, 그 결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믿음의 가치를 향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진정한 결단은 분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아침의 일상 속에 또 오늘 이 복된 날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8월 17일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여러분 오늘 귀한 휴일에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또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광복절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링크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성경은 남성 여성의 구별을 복장과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더 명료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20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 복장 도착을 방지하는 구절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각기 다른 삶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하고 동성애를 막는 기능 역시 가능합니다. 이는 또한 트랜스젠더리즘도 금하는 구절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복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드러나는 차세대가 되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오늘 아침에는 100여 년 전 이 땅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한 외국인 부자의 특별한 이름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1907년 일제의 탄압이 날로 거세지던 암흑 같은 시기 미국인 우리암 선교사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아주 낯설고도 특별한 한국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로 빛을 되찾는다는 뜻의 우광복이었습니다. 파란 눈의 아버지가 심어둔 그 이름처럼 아이가 자라 38이 되던 해에 이 땅에는 정말로 기적 같은 광복이 찾아왔고요. 청년이 된 우광복 선교사는 해방 직후 미 군정사령관의 특별보좌관으로 다시 한국을 찾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든든한 밑거름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염원했던 광복이라는 빛 속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듯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로 허락된 소중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일상의 소중함을 한 번쯤 되새겨보는 뜻깊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아이자61의 찬양으로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광복절 대체 휴무일이죠. 오프닝에서 우광복 선교사의 이야기를 짧게 나눴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짓고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을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려 보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또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요.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휴무일이라서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찬양으로 충전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우물정 0153번, 샵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절 하면 관련 있는 모든 찬양이 그렇지만요. 특별히 더 관련 있는 찬송과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찬양 후에 함께 하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광복절 특집 찬송가 스토리. 빛을 되찾았다는 뜻의 광복처럼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의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신앙의 빛을 잃지 않고 소망을 노래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암흑기 속에서 민족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찬송가 이야기와 남궁옥 선생의 삶을 나눠보려 합니다. 새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사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만 머물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찬송을 만든 한서 남궁옥 선생은 독립협회 활동과 황성신문 사장 등을 거치며 언론과 교육을 통해 민족의 의식을 깨우던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점차 거세지자 그는 강원도 홍천, 모곡리로 내려가 모곡학교를 세우고 무궁화 심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922년 일제의 눈을 피해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가꾸자는 메시지를 담아 이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에 스코틀랜드 민요 멜로디가 어우러지며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가 민족의 찬가이자 독립군가처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일하라는 거룩한 사명감을 불어넣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그 땅을 가꾸어야 할 신앙적 책무. 2절 봄이 왔으니 일하러 가라는 호소를 통해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는 동료. 3절 땀 흘려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성경적 소망과 확신.
1: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일도 하러 가세. 하나님 주신 이 동산에 일하러 가세. 노래의 힘은 강했습니다. 이 찬송이 예배당과 교회를 넘어 민중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며 애국심을 고취시키자 일제 총독부는 이 곡을 불혼창가로 지정하고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남궁옥 선생 역시 이 찬송을 보급하고 무궁화를 전국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1933년 7순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총칼도 성도들의 입과 마음을 통해 전해지는 소망의 선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0: 광복의 날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과 함께 가장 많이 부른 또 하나의 곡이 있습니다. 바로 새 찬송가 582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토마스 헤이스팅스가 작곡한 이 찬송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예배마저 통제받던 시절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영원히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오리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광복의 날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2: 일제강점기 성도들에게 찬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견뎌내게 하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 뒤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사랑하며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선조들의 숭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굿모닝. 오늘은 광복절 특집 찬송가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특별히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성제일교회 본당에서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올여름 우리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찬송가 필사를 함께하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길 또 소망하면서 함께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필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전 신청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찬송, 찬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 찬송가 콘서트 사전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0: 안녕하세요. 옹 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 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세상의 모습처럼 되어버린 그 성전을 정화하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성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있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역시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장로들까지 그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2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포도원 농부,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세를 받아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세도 내고 해야 되는 이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종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종들 때리고 쫓아보내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지만 이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분노해서 내가 그 농부들을 진멸하겠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비유가 가르치는 포도원 농부들이 누군지 하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포도원 농부들 이 완악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냈는데 선지자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의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듣는 순간 아, 저게 나오는 이 나쁜 사람들 포도원 농부가 우리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때요? 아,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구나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사니까, 너 살라고, 우리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 살라고 하신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왜 잡으려고 합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어요?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승리자예요? 누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저는 우리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런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보낸가 하면 오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13절에 왜 이 사람들을 보내는가 이유가 나와 있죠.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는다. 아, 예수님께서 뭔 말 실수하기를 딱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잘못 말만 하면 딱 잡아가지고 엮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 바리새파와 헤롯 땅,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파당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도 있었죠. 열심당도 있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당도 있었고 오늘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의 주요 구성원들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빠삭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필사하고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 왕가의 추종자들이었고 정치적인 이입집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헤롯 땅이었거든요. 바리새파의 특징은 종교의 전통과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파는 수동적인 반대와 타협이었어요. 로마 통치를 인정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반대예요. 어쩔 수 없이 또 그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땅은 적극적인 찬성과 협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서 그 인정한 유대를 통치하는 헤롯 왕, 헤롯 정권을 지지했고 그 사람들은 로마의 정책, 조세제도, 세금 걷는 것 이런 모든 로마의 정책을 찬성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아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왜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이런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외식함으로 흘러가서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을 받았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헤롯 땅 사람들 역시 예수님은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킬 매우 위험한 인물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모든 면에서 다 달라요.
정말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점에서는 합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은 똘똘 뭉쳐서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칭찬해요. 당신은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잘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렇게 온갖 그냥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칭찬한 다음에 딱 갑자기 말을 딱 바꿔가지고 뭐라고 질문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1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든지 예수님은 덫에 걸려들 위험성이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 바쳐야 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올가맬까요? 이렇게 그들은 얘기할 겁니다. 예수 저 사람이 로마 황제를 두둔하고 로마 제국을 인정했어. 우리 유대민족과는 반대되는 그런 반민족주의자가 예수야. 그렇게 예수님을 올가맬 것입니다.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로마 황제도 부정하고 로마 제국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야.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또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어느 편의 말을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은 덫에 걸려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뭐가 있니 하고 물어봅니다. 예, 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글귀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데나리온 동전 하나,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가 발행한 로마 화폐였어요. 통용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 동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매우 관련이 깊어요. 자, 동전 하나 보내주세요.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저기 보면 로마 황제,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 얼굴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저렇게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보좌와 지팡이를 딱 짚고 있는 권세 있는 로마 황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에 돌아가면서 글귀가 새겨져 있잖아요. 저 동전은 어느 시대 때 동전인가 하면 로마 황제, 2대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뭐 티베리우스가 누군지, 높이는 뭐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유의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성전 세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성전 세계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화폐 데나리온도 사용하고 성전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이 성전 세겔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하면서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만 선택해봐라. 그렇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요구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둘 가운데서 딱 갈라놓고 너 어느 것 선택할래? 이것 선택할래? 저것 선택할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교회와 세상,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 이렇게 딱 구분해 놓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교회 예배당

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모습이 나의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가? 나의 직장에서도 이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의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거룩한 나의 모습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 모습인데 가정에서는 내 멋대로 살고 직장에서도 내 멋대로 살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해야 될 일,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가정에서의 삶도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세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세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직장에 갔는데 교회 일을 잔뜩 짊어지고 직장에 가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믿는 분이어도 여러분 싫어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까지 가가지고 교회 일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교회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용한 회사, 그 직장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가 되었든 어떤 기도의 자리가 되었든 꼭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세대, 지금 세대는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지금 세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언제나 내 기도, 내 자녀 문제,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금세 차버려요. 기도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금세 차버리고 나는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 이 사회,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신분이니까, 그 신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삶의 자리도 나라와 민족도 이 열방도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 나는 과연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아,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언어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하신 모습,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먼저 나를, 죄 많은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과연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최용덕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복음성가를 지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성가를 가장 먼저 이렇게 보급한 복음성가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하고 심하게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다퉜는가 하면 우리 최용덕 집사님은 복음성가를 짓고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기를 만나가지고 나는 있잖아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가 더 수준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 그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생소한 복음성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최용덕 집사님에게 그 말은 엄청난 상처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정말로 복음성가보다 찬송가가 더 그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물론 찬송가는 오랜 시간을 견딘, 시간이 검증해 준 찬송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찬송가가 더 높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나타내는가? 예. 그것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나는 복음성가는 별로인 것 같아. 그거 별로 핫발이야. 그랬으니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화해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 우리 집사님 만나서 다시 옛날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최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더래요. 내가 그때 너무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부고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이 최용덕 집사님은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집사님의 부인이 자기의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일기장의 한 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 둘째로 존경하는 분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준 최용덕 집사님. 그때 최용덕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더 빨리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자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집사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복음성가 곡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곡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앞에 내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웃음 주지 못하고, 그런데 그가 먼저 손 내밀어 줬고 나에게 웃음 주길 원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최용덕 집사님과 싸웠지만 먼저 다가왔던 그 집사님, 세상 떠난 그 집사님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듣다 보니까 어쩌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가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잘못했어. 나는 좀 덜 잘못했어. 우리 이것 때문에 잘 화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러운 죄가 있는, 더 죄가 많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 내밀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우신 정결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먼저 안아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먼저 손잡아주시고 손 내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오늘
우리 모두

0: 되게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으라고 얘기하고 막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어요. 3남매 어린 남매들을 두고 이 아내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남편이 아버지만 남았어요. 어린 3남매를 키우면서 삽니다. 그분의 삶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남편, 이 아버지, 아내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이 어린 3남매들 다 키워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아내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든 태를 하나도 안 내고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울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날 상담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옹은영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는 것만이 애도하는 것이 아니다. 슬픔이 밀려오면 그냥 슬퍼해라. 막 울고 싶으면 울어라. 울어도 괜찮다. 힘든 것이 느껴지면 힘들다고 얘기해라.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쳐도 된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는 말도 못했고 이 어린 자녀들 키우면서 내가 강해야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힘든 티 하나도 내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사실 무섭다, 두렵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새 남매를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될지 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무섭다. 그리고 자기 아내 앞에 그렇게 얘기해. 미안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다 참으라. 힘든 일 있어도 힘든 티 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도 지르세요. 괜찮아요. 다만 기억할 것 두 가지. 첫 번째,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잘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계속해서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 그거 하세요. 두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면 어느새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붙잡다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국에 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월요일인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죠. 광복절 대체 휴일로 우리에게 하루가 선물처럼 더 주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을 더 서두르고 시계 보고 바쁘게 움직였을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아침을 맞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좋은 순간들은 이렇게 뜻밖의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하루의 여유, 반가운 사람의 전화 한 통, 마음에 와닿는 찬양 한 곡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 그냥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네주신 하루의 선물. 그래서 오늘 조금 천천히 걷고 조금 더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표현도 하면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충분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뜨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오늘은 여유 있는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루 보낼 예정이세요? 굳이 마음까지 바쁘게 움직이지 마세요. 오늘 사랑이뜨란에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이빅밴드와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을 준비했는데 찬양에는 특별한 힘이 있잖아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지친 날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